라는 말 맞는 말인가요? 하루의 끝도 스마트폰, 하루의 시작도 스마트폰. 아침에는 알람을 끄려고 눈도 채 못 뜬 채로 손이 먼저 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묘한 건 알람이 필요 없는 주말 아침에는 왜 또 알람도 없이 눈이 먼저 떠지는지 주말의 마법이죠. 어쩌면 그것이 주말의 작용, 반작용 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네 인생이고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안혜은 문어의 꿈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수녀입니다.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정말 하루 종일 스마트폰 손에서 떠나지 않죠.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노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 아닌가요?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서도 막상 누우면 또 손이 간다라는 사실. 또 아침에는 알람을 끄려고 눈도 못 뜬 채 폰을 터듬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알람이 없어도 되는 주말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얄궂은 현실. 아마도 주말에는 더 일찍 눈이 떠졌다는 거는요, 하루를 길게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아닌가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그 와중에도 또 스마트폰을? 아니겠죠.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F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저는 책 원해요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소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광고 듣고 이한철 안아주세요 감상하시고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 할게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똥똥.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큐.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천 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터를 지켜왔네. 그렇게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나라, 우리 결의 자유와 평화의 멜로디에서 역사의 숨소리가 다가오는 6월. 초록의 녹음을 거머쥔 6월에 우리의 삶이 상록수처럼 늘 푸르르길 바라면서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주말 아침에 가볍게 듣기 좋고 또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음악들, 상쾌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주말 아침이면 괜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잖아요. 멀리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요, 창문을 살짝 열고 좋아하는 음악 틀고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작은 힐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순간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음악이 이끄는 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곡은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제목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경쾌한 리듬과 시원하게 펼쳐지는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까지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들어도 힐링이 되는 노래, 변진섭 새들처럼.

0: 새들처럼 변진섭이었어요. 테마가 있는 음악으로 함께하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차 한잔 곁에 두고 들어도 좋고 집안일 하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더욱더 좋은 상쾌한 노래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원한 바닷가 풍경이 절로 떠오르는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쿨의 이재훈이 피처링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다를 마주한 것처럼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을 줍니다. 라틴풍 리듬과 청량한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듣고 있으면 마치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는 듯한 그런 기분을 선사해 줍니다. 이어서 김원준의 상상 나르는 코끼리. 제목부터 왠지 미소가 지어지는 유쾌한 노래인데요. 라틴하우스 리듬 위에 자유로운 상상력과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낸 노래입니다.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마음껏 꿈꾸며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잠시만이라도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두 곡 함께 하시죠.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재훈 오아시스 김원준 상상 나르는 코끼리 이번에는요 경쾌한 브라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빅밴드 스타일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밴드 리더이자 피아니스트 편곡자로도 유명한 줄스 홀랜드가 제임스 모리슨과 협업한 A Place in the Sun 스티비 원더의 명곡을 레트로하면서도요 세련된 빅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담아낸 노래입니다. 언젠가 나만의 햇살 가득한 곳을 찾겠어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참 따뜻합니다. 이어서 제2의 마이클 부블레로 불리는 벨기에 출신 야닉 보비의 All My Loving 비틀즈의 명곡을 스윙 스타일로 새롭게 편곡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가볍게 몸을 들썩이기에 딱 좋을 겁니다. 두 곡 함께 감상하시죠.

줄스 홀랜드, 제임스 모리슨, A Place in the Sun, 야니뽀비, All My Loving.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들으면 기분 좋고 상쾌한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한국적인 정서가 물씬 담긴 추억의 포크송. 1970년대 발표된 노래들로 바다를 노래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리움과 낭만, 그리고 당시 포크 음악 특유의 서정성을 담아낸 노래들이죠. 먼저 해바라기, 이정선, 이광조, 이주호, 한영애, 김영미 등 4인조로 활동하던 시절에 부른 꽃신 속의 바다. 리더 이정선이 작사, 작곡했고요. 김영미가 노래했는데요. 잔잔한 통기타 선율 위로 담담하게 흘러가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죠. 아마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추억 속으로 스르르 잠겨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남성 포크 듀오 4월과 5월의 바다의 여인. 따라 부르기 쉽고요.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입니다. 바닷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듯한 풍경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추억의 포크송 두 곡 함께 하시죠.

해바라기 꽃신 속의 바다, 4월과 5월 바다의 여인. 이번에는요, 잠시 저 멀리 지중해로 떠나볼까요? Return to Love, 우리 음악 작가님이 소속되어 있는 밴드죠. 이연석 작가님, 나폴리 투 카프리. 이탈리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나폴리에서 지중해의 보석이라는 불리는 카프리 섬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 항구를 따라 느릿하게 흐르는 시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잠시 여행을 다녀온 듯한 여유와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Return to Love, 나폴리 투 카프리.

Return to Love, 나폴리투 카프리,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들으셨나요? 혹은 차 한잔 드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혹은 드라이브를 즐기시면서 들어도 좋을 상쾌한 음악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새들처럼 가볍게 오아시스처럼 시원하게 빅밴드의 경쾌한 리듬에 몸을 맡기다가 어느새 70년대 포크의 잔잔한 통기타 소리에 추억 속으로 다녀왔네요. 마지막엔 지중해 햇살 아래 느릿하게 거닐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음악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한 달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달콤한 상상으로 풀어낸 노래, 장혜진의 달콤한 상상. 이 부드러운 멜로디와 신나는 리듬, 시원한 보컬이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우리도 달콤한 상상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소녀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빛소녀의 마음술래에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장혜진 달콤한 상상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늦잠을 자도 좋은 주말인데 평소처럼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습니다. 알람도 꺼뒀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푹 자고 싶었는데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리듬과 속도를 기억하고 있고 그 시간들이 쌓여 습관이 되는 건데요.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죠. 오늘만큼은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3861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장일범 쌤 신청곡 신청합니다. 드뷔시 달빛 신청해요. 올리브오일 샤르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비오는 날 잘 듣고 있어요. 저도 피아노 연습 중이에요. 아, 훌륭하십니다. 자, 클로드 드뷔시의 스윗 베르가마스크, 베르가모 모음곡, 그 중에서 3곡 글래딜루인 달빛,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잇의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3861 쓰신 분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클로우 드뷔시의 스윗 베르가마스크, 베르가모 모음곡, 그중에 3곡 글래들린 달빛,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스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올리브 오일 샤르르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은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 또 환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오랜만에 들려주세요. 앞에 부활절 종소리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3884 쓰시는 분 신청 올려주셔서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한 부활 대축일 때 벌어진 참 슬픈 이야기죠. 자, 글리 아란치 올레사노. 아, 이 시칠리아에 가면 레드 오렌지 있는데 향기가 정말 천리만리를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글리 아란치 올레사노. 비타민C는 완전 보장이고요. 자,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네, 함께 들으신 곡, 이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시골 기사도, 글리 아란치 올레츠아노, 이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아주 그냥 미풍과 함께 오렌지 향기가 싹 불어오고 있는 그런 전원 이상향 시칠리아의 모습입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 이 곡이 불려질 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건이 또 펼쳐질지, 살인 사건이 펼쳐질지 정말 아무도 몰랐던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자르 프랑크 교향곡 유클 가족님들과 함께 듣고파 신청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7703 쓰시는 분 신청해 주셨는데요.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그중에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감상하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지휘자였죠. 키릴 칸드라신이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바이바리안 레이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심포니 디단조. 이 벨기에 출신 이 벨기에 프랑코 악파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죠. 사막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빠르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소비트 러시아 출신 키릴 칸드라신이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느긋한 휴일이에요. 수영장 다녀와서 아점 먹고 쉬다가 오후에 사진반 수업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이죠. 장일남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듣고 싶은데 주말에 들려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세라 55, 엄계선 씨죠. 장일남의 기다리는 마음,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5348 쓰시는 분이 또 신청해 주셨어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보리밭입니다. PD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윤용하의 보리밭, 소프라노 조수미, 파올로 올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드 몽테카를로, 몽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어서 감상합니다.

5348 쓰시는 분의 신청곡 윤용하 작곡 보리밭 소프라노 조수미 파울로 올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라모닉 드 몽테카를로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서 막걸리 드시다가 이 작곡하신 그런 곡이었고요. 자, 그리고 장일남의 기다리는 마음 테너 박인수의 음성으로 또 듣고 싶은 추억의 음성 함께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지난 토요일 한비아 씨 출연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서 여름 레스타테 신청합니다. 좋은 음악과 덥지만 시원한 여름 보내게 할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189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리온번호 315 레스타테 이탈리아어르기의 여름이죠. 1악장 알레그로 논 몰도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로 이어지고요. 3악장 프레스토 완전히 뭐 때려부십니다. 폭풍우가 일어나죠. 자,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 바이올린의 칸디다 톰슨, 그리고 바이올린의 헨크 루빙, 바이올린의 율리안 락린, 첼로의 마르텐 얀센, 더블 베이스의 스테이시 와튼이 함께하고요. 올여름에는 좀 태풍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름 들어볼까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그 중에서 2번 G단조 리온번호 310번 레스타테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 3악장 프레스토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 바이올린의 칸디다 톰슨 바이올린의 헨크 루빙 바이올린의 율리안 라클린 그리고 첼로의 마르텐 얀센 더블 베이스의 스테이시 와튼 여기 얀센 얀센들은 다 이제 그 형제고요 류트의 리즈 캐니 합시코드의 얀 얀센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또 다들 연주를 잘하면 앨범까지 낼 수 있고 정말 그 우애도 두터울 것 같고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함께 1899 쓰시는 분 덕분에 또 비발디 4개 중에 여름 들었습니다. 저는 쇼팽의 녹턴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자. 아, 좋은 아주 그 다짐이십니다. 5348 쓰신 분의 신청곡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9의 1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연주고요. 또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8번 D플랫 장조 작품 27의 2 피아니스트 마우리조 폴리니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8번 D플랫 장조 작품 27의 2 피아니스트 마우리조 폴리니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또 역시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9의 1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페레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348 쓰시는 분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런 다짐과 함께 쇼팽의 녹턴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이제 함께 오늘 1부 끝곡으로 들으실 작품은 크라이슬러,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인데요. 빈을 상징하는 곡 중에 하나죠. 첼로의 요요마, 피아노의 파트리시아 잔더 연주 들으시면서 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집 방송 천주교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대주교 취임 미사.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의 취임 미사를 천주교 대구 대교구 주교자 계산대성당으로부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계산대성당을 연결합니다. 현장 나와 주십시오.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 취임 미사가 거행되고 있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계산 주교자 대성당입니다. 오늘 미사는 취임식을 넘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목자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톨릭 성가 304번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를 부르는 가운데 오늘 미사를 수전할 공동사제단과 국사들이 행렬에 입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의 주례 사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입니다. 또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대구관구 소속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크리소스토모 주교,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박현동 블라시오 아파스가 공동 집정.

지뢰사제이신 조한길 타데오 대주님께서 제대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모든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은 대구대교구의 부교구장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취임하시는 김종강 신문 대주임께서 우리 교구에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1: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나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죄는 다시옵니다.
0: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 길을 걷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니 하나님 백성이 목자와 일치하고 복음과 성체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교회의 보편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표지와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2: 에젤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제가 복음서의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경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주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향기처럼 축복이 내리길 빈다는 뜻입니다.
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김종강 대주교님의 부교구장 대주교 취임 예식이 있겠습니다.
1: 취임 예식은 교황대사의 교서 낭독과 사무처장의 부교구장 양력 소개, 교구장의 임명교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명된 부교구장 대주교의 강론으로 이어집니다.
2: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을 대구 대교구의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하신 레오 14세 교황님의 교서를 교황대사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교서 낭독이 끝나면 다 함께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조반니 가스파리 교황대사님, 김종강 시몬 대주교를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하는 교황 교서를 보여주시고 본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여 주십시오.

0: 지금 교황 대사께서 교황님의 교서를 주교님과 그리고 사제단 그리고 신자들에게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황 교서를 잠시 대주교님 손에 쥐어주셨다가 독서대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1: Leo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 Venerabili Fratri Simoni Chonggang Kim, Ucusque Episcopo Cheongjuensi, Archiepiscopo Destinato De Guensi Coadiutori, Salutem et Apostolicam Benedictionem.
2: 하느님의 종들의 종 레오 주교는 지금까지 청주 교구장으로 봉사해 왔으며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된 존경하는 형제 김종강 시몬 대주교에게 인사와 사도적 강복을 보냅니다.
1: Totius Dominice familiae tuentes partes, usque contendimus, ut Christianum nomen et Salvatoris nuntius ubique terrarum prosperent, rectis positis, institutis industrisque advocatis hominibus.
2: 주님 가족 전체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우리는 올바른 제도를 세우고 헌신적인 일꾼들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세주의 복음이 전 세계 어디서나 널리 전파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Qua propter, venerabilis fratris Taddei Juan Quilcio, archiepiscopi metropolite de Guensis, occurrere volumus postulatis, qui ut pastoralis opera efficacius uberiusque explicaretur, coadiutorem poposcit, et in apostolico ministerio socium.
2: 그러므로 저는 사목활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부교구장이자 사도적 직무의 동반자를 청한 존경하는 형제인 대구 광구장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고자 합니다.
1: Ad te, venerabilis frater, mentem nostram intendimus, qui congruis exornatus virtutibus, rebusque pastoralibus probe gestis, prorsus visus es idoneus ad munus illud sustenendum et fructuose explendum.
2: 존경하는 형제여, 저는 마땅한 덕행을 두루 갖추고 목자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그대가 이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의 무거운 직무를 받아들여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완수하기에 전적으로 합당해 보임으로 그대에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3: De consilio igitur dicasteri pro evangelizzazione,
1: quorum interest auditis sententis nostra de apostolica auctoritate, te metropolitane ecclesiae de Guensis constituimus archiepiscopum coadiutorem.

0: conjuensis se dissoluta procuratione, cunctis simul additis iuribus et obligationibus impositis, quae secundum sacrorum canonum prescripta, ad tuam conditionem et destinationem pertinent.
1: 따라서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교황 직속 보그마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사도적 권위로 그대를 청주교구장 직무에서 면하고 대구대교구의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아울러 거룩한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그대의 지위와 소임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0: De tua autem electione certiores facies et clerum et populum fidelem, quos cunctos ad spiritales operas alacriter agendas cortamur.
1: 그대는 이 임명 사실을 성직자들과 교우들에게 널리 공포하기를 바라며 저는 그들 모두가 교회의 영적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도록 권고합니다.
0: Nihil tandem super est venerabilis frater, nisi ut ad animum tuum confirmemus, cum aggressurus es hoc adiutorium munus, plane ipsius domini presidius fisus, quo fideles isti letiora esperiantur et salubriora.
1: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형제여, 저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보호하심에 온전히 의탁하며 부교구장의 소임에 첫걸음을 내디딜 그대에게 굳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신자들이 더 기쁘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0: Datum Rome apud Sanctum Petrum die vicesimo sexto mensis mai anno domini bis millesimo vicesimo sexto pontificatus nostri secundo Leo quartus decimus papa.
1: 로마 성 베드로자에서 교황 제2 제2년 2026년 5월 26일 레오 14세 교황
2: 하느님, 하느님.

0: 모두 앉으십시오. 이어서 교구 사무처장 박강희 신부님께서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오늘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종님께서는 1965년 1월 2일 충북 청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87년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신학교에 입학하셔서 1996년에 졸업을 하시고 그해 6월 28일 사제로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서품 후 청주교구 서운동본당, 흥덕본당을 시작으로 보좌신부로 2년 반 동안 사목하셨고 1999년 1월 25일부터 2년 동안 청주교구 학산본당 주임신부로 사목하셨습니다. 이후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로마 교황 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에 유학을 가셔서 교회사를 전공하셨고 유학 기간 후반부인 2005년 1월부터 2010년 8월 16일까지 교황 청립 성 바오로 국제 선교 신학원 부원장으로 봉사하시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제들과 교류하셨습니다. 귀국하셔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간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국장으로 일을 하셨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간 청주교구 계명본당 주임신부로 사목 경험을 하셨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신부로 사제 양성에 힘쓰셨고 2020년 7월 13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으로 소임을 하시다 2022년 3월 19일 청주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2022년 5월 2일 주교로 수품을 받으시고 청주교구장으로 착자하셨습니다. 이후 주교회의 시성시복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지난 2026년 5월 26일 레오 14세 교황님으로부터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을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부교구장 자리에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목 경험과 능력을 펼쳐 보이시다 부교구장으로 취임하게 되신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을 대구대교구 사제단과 교우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교구장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님께서 임명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 무엇보다도 좋은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을 우리 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해 주신 레오 14세 교황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임명장을 들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내려오신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구에 주교님들이 함께 하셨고 아빠 스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청주에서 이인 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웃음바다, 기쁨의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명장을 이제 그 교황대사님께서 읽으셨는데 부교우장 대주교 과짓돌 아치비소이라고 하셨고 부교우장 대주교는 승계권을 가진 대주교이고 또 교구장이 은퇴를 하면 언제든지 착자해도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김종강 대주님께서 그 이 대구가 낯설지 않고 기쁘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사목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3: 네.
2: 예, 감사합니다.
0: 이제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의 강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사제 여러분, 주님의 부름으로 이곳에 서게 된 김종강 심원 주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신 다음 모든 눈이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시며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과의 일치와 말씀에 대한 헌신이 가져올 당연한 선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모든 눈이 저에게로 향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부당하고 불충한 종으로 이 자리에 있기에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며 주님의 파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봉덕동 신학교 옥상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던 때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대구 시내의 불빛이 아름답게 비쳤음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세상이 저기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 하고 질문하며 기도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남산동에서 거꾸로 앞산 옛 신학교 쪽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첫 마음, 첫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라며 떠났던 곳이죠. 뒤도 돌아보기 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스러워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뜻밖에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의 떠남과 부름이 제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파라오와 동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는 나는 그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떠돌이에 불과한 자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양떼를 몰고 오가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울타리를 공고히 하는 삶에 머물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일상의 안온함과 평온에 몸을 맡기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단단한 바위 위에 짓는 거라 믿으며 나의 성을 쌓고 울타리를 두르는 일에 몰두하는 저를 닮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묵묵히 건설하던 노아의 망치질과는 전혀 다른 내 울타리를 둘러치는 망치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하느님의 부름은 당혹 그 자체입니다. 모세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길을 벗어나 한 걸음 더 들어간 곳은 하느님의 산 호렙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그때까지 늘 걸어오던 익숙한 삶, 자기 몸과 하나 된 낡은 신발을 벗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시 하느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오늘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내 뜻을 하느님의 뜻인 양 살아오던 가던 길만을 반복하던 과거의 낡은 저 자신과 결별하는 날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 같습니다. 세 번이나 저자를 모르오라고 상소리를 섞어가며 스승을 배반하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케파야, 베드로야, 내가 신뢰하는 바위 같은 제자야 하고 불려야 했지만 오늘 다시금 처음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십니다. 저도 세 번이나 주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사제가 될 땐 용기를 내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는 그를 모르오 하던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주교로 불림받으며 너는 나를 사랑하

0: 하느냐 하고 또 한번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리할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돌아섬은 여전히 먼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곳으로의 부름은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의 길동무인 형제 사제 여러분, 허점투성이의 인간이 완전하신 주님의 부름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자신의 눈을 낮춰가며 세 번이나 질문하시듯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자신을 낮추시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부르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겠습니다.
1: 네,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의 강론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된 베드로처럼 교구장을 도와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우리 교구민들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2: 보편지향기도 바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는 이들을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불신 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생활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갈 길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너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온 김종강 시몬 대주교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 건강을 지켜 주소서.

교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착한 목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교구장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소통과 경청을 통해 형제적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서원한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으며 오렷한 마음으로 그들이 서원한 삶을 살게 하시어 세상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교구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는 저희 교구 신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물질적인 가치에 현혹되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히 바치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0: 성찬절례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녀 신자가 빵과 포도주를 예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1: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 준비 성가는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입니다.

0: 일어서십시오. 분향 예절이 있겠습니다.
1: 네, 향복사가 신자들을 향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향은 예로부터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미사에서는 십자가와 제대, 복음서, 예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분향합니다.
2: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체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1: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2: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

귀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과 사제 수도자들이 서로 평화 인사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영성체를 위하여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입구와 통로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영성체를 하러 나오실 때 거리를 유지하여 천천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례부터 부교장이신 김종강 시몬 대주교께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성생열이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체성가 주님의 작은 그릇 함께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의 취임 미사가 거행되고 있는 천주교 계산대

맞이하는 가장 큰 선물은 환영의 박수와 더불어서 기도일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두 교구장님께 교구를 위해 사제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더욱더 굳건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미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축복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영성체는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이면서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복음을 살아갈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축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제들이 지금 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천주교 대구대교 계산 대성당에서 보내드리는 부교구장 취임 미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주교에게는 주교의 사명이 있고 사제에게는 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모에게는 부모의 사명이,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의 사명이 있고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0: 네. 지금 영성 씨 후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준비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구장님께서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1: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자의 몸으로 교회를 기르고 이끄시어 교회가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며 형제를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취임 축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김종강 대주교님을 제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교구 평신도위원회 부회장이신 강현겸 루시아 자매님께서 김종강 시몬 주태주교님께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0: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종강 신문대주교님의 부교구장 취임을 축하하며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축전은 교구사무처장 박강희 신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1: 대통령님의 축전을 대신 읽겠습니다. 김종강 신문대주교님의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임명과 대주교 승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황 레오 14께서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현직 교구장을 대교구의 후계자로 임명하신 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드높아진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뜻깊은 경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애주애인의 가르침을 나침판 삼아 헌신의 사목여정을 걸어오신 대주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대주교님의 기도와 섬김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화합과 사회의 통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에서도 대주교님과 교구 공동체가 전 세계 청년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주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천주교회와 함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주교님의 사목여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주교님의 기도가 대구와 경북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로와 희망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27일 대통령 이재명.

0: 이어서 조반니 가스파리 교황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1: 샴미 예수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first of all, I wish to publicly thank His Excellency Most Reverend Thaddeus Juan Quilcho, Archbishop of this beautiful Church of Daegu, for inviting me to take part in this solemn ceremony. I accepted it gladly because of both the uniqueness and the ecclesi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is event, and because of the fraternal affection that has bound me to Archbishop Cho since the beginning of my ministry as Apostolic Nuncio in Korea. My greetings also go to the dear Auxiliary Bishop, His Excellency Bishop John Bosco Chang Shin-ho, and of course to the dear coadjutor Archbishop, His Excellency Simon Kim Jong-gang, as well as to the other bishops present and the concelebrating priests. To the distinguished authorities, I offer my respectful regards to all of you, dear sisters and brothers, my warmest greetings.
2: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미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대구 대교구장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황대사 직무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조 대주교님과 형제 같은 우정을 이어온 덕분에 이 초대를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친애하는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님, 특히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께도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주교님들과 공동 집전 사제단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주교님께서도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셨고 오늘 그 부르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온전히 하느님 섭리에 의탁하시어 그 부르심에 너그러이 응답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 크나큰 신비이자 인간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모든 사제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 온 마음을 다해 대구 대교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대주교님을 대구 대교구의 부교구장으로 임명하시어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대교구를 대주교님의 마음과 열정이 머무는 곳, 곧 사목적 사랑으로 각별히 아끼는 공동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사랑은 대주교님께서 지금까지 청주교회를 위해 한결같이 보여주신 마음이자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과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새로움에 늘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대주교님의 가족이 된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한결같이 어우르는 새로워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은 뿌리를 품고 있는 대구 대교구, 오랜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늘 새롭게 깨어나는 이 대구대교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움은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앞서 대구대교구에서 사목하셨던 분들의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이 새로움은 조한길 대주교님과 장신호 주교님의 봉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시몬 대주교님과 함께 대구대교구를 이끌고 섬기며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교님께서도 역경 속에서도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 속에서도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북돋우라는 사명을 받으신 교황님의 기도 안에서 시몬 대주교님께서 각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께서는 대주교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구대교구 안에서 널리 알려지시고 사랑받으시며 또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대주교님의 사명을 늘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위한 이 소중한 몫이 대주교님의 사목적 돌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구의 가톨릭 공동체는 조 대주교님의 너그러우신 사목적 헌신과 모든 일을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조 대주교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장신호 주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과 행동과 의지가 언제나 한결같으시어 교구장님과 사목적 협력을 이루며 대구대교를 굳건히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구교 여러분, 성령께서 베푸시는 넉넉한 마음이 늘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도록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교를 새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이 새 목자를 여러분의 기도와 순명하는 마음으로 함께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성덕의 상과 한결같은 충실함으로 빛나고 언제나 신중한 열정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하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시몬 대주교님이 예수 성심을 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믿음직하게 증언하는 목자가 되시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May the Mother of God accompany, sustain, and inspire with her maternal love the journey of this Archdiocese of Seoul, of Daegu, obtaining for her new shepherd and for all her members the grace and constant strength of the Spirit in Christ.
2: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대구대교구의 여정을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어 새 목자와 모든 교우가 그리스도 성령의 은총과 힘을 가득히 얻게 하소서.

다음으로 교구 사제단을 대표하여 이대리구 교구장 대리이신 김응수 실바노 신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녁 7시 로마 시간 정오에 레오 14세 교황께서 청주 교구장 김종강 심원 주교를 천주교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발표 당시 대주교님께서 인사를 하시려 단상에 서셨는데 첫 말씀이 맨 앞줄에 계신 한참 선배님들에게는 고개를 들 수가 없겠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험한 조직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신부들은 대주교님보다 일찍 학교를 다니고 신부가 된 참사위원들이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면도 있고 자상한 면도 적지 않으니까 걱정하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당당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도 하지만 든든한 가지가 잘 버텨주면 조금 빈약한 가지도 잘 성장해 갈 것입니다. 교구 사제단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느 교구에 뒤처지지 않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교구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눈을 내려다만 보지 마시고 위도 보시고 앞뒤와 좌우도 잘 살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대주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느린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하셨습니다. 신중하다는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생각이나 행동만 느리지 않으면 충분히 교구 사제단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교구 사제단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주교님께서는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파리예방정교회 신부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도록 응원합니다. 그 걸음에 사제단도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할 것입니다. 대주교님은 천사의 미소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 미소는 정말 아름답다, 일품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성품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청주교구 송별미사에서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에 눈물도 비치셨는데 금방 미소를 되찾고 사목하실 수 있도록 또 교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구 사제단도 사랑과 순명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데 그 무게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드리도록 사제단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대구 대교구 사제들 모두가 김종광 심원 부교구장 대주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수도자를 대표하여 성 베네딕토 외간 수도의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1: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종강 신문 대주교님,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교의 관리국장 시절에 에스프레소 몇 잔 얻어 마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아주 많으신 주교님이십니다. 오늘 대구 대교구의 모든 수도자들과 함께 대주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주에서 대구로 오시는 길 어디를 지나오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구름도 울고 넘는다는 그 추풍연곡에, 예, 구름도 울고 넘는, 뭐, 나 그게 추풍연 줄 알았거든요. 추풍연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고향 무정이고, 추풍연은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연이라 그럽니다. 이 추풍령을 넘어오셨고 또 문경세제를 넘기 전에 연풍성지를 지나면서 또 마음이 한 번 더 이렇게 젖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주교구에서 마지막 송별 미사를 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는데 이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신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손수건으로 닦으시는 게 아니고 수건을 하나 들고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배하신 이 길 위에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대주교님께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봄에 로마에서 있었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기적심사 재심을 앞두고 로마로 떠나시기 전에 이 걱정과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청주에서 대구까지 오시는 그 길 위에서 최양업 신부님께서 다니시던 그 성지들이 마음에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최양업 신부님은 경남 은양에서부터 대구 대교구 신나무골 그리고 한티 순교 성지의 교촌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쪽 곳곳을 발로 누비셨던 기리회 사제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교우들이 기다리는 곳을 찾아 그러셨던 그 영성을 대주교님께서 이 대구 교구에서 그대로 살아내시리라 믿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대구신학교 출신 첫 주교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마 3학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구 주교로 이 축성되시고 대구신학교를 방문하셔서 첫 미사를 봉헌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오늘 같은 이런 날이 또 올지 그때는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 주교님들이 교구를 넘나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그 마상교구장 이성효 주교님께서도 수흥교구에서 마상교구로 오신 다음에 착자식 미사에서 마산 사투리를 그렇게 정겹게 쓰시던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대중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 우리 대구는 예 마산보다는 좀의 사투리가 덜합니다. 예,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교구와 교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모습이야말로 함께 걸어가는 신호드적인 교회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구 대교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크고 다양한 수도회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 수도회로는 성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의 본원이 있고 가르멜 수도회,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미리네 천추성삼 성직 수도회, 성 바오로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수도회로는 아주 규모가 큰 성 바오로 수녀회, 예수 성심 신녀회, 그리고 투징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그리고 모원이 있는 한국 성모의 자해 수녀회, 그리고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 본원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생략하면 안 되겠죠. 다른 작은 수도회들도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노틀담 수녀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그리고 말씀의 성모 영보 수녀회, 미리네 성요셉 에덕 수녀회, 미리네 성모 성심 수녀회,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성 빈센트 드볼 자비의 수녀회, 성 예수의 제자 수녀회, 스콜라스티카의 집, 그리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그리고 예수 성심 정교 수녀회, 예수 수도회,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인보 성체 수도회, 작은 예수 수녀회,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가 있습니다. 전체 27개 수도회가 교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에 범어 대성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수도자들이 대주교님과 함께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 예, 마지막으로 청주교구 거기 유명한 성지 강국 매개 성모 성지에 프랑스 선교사 인 가밀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1: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대주교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자들도 대주교님을 향해 활짝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저희 공동체들을 방문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대주교님께서 이 대구 땅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이제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의 답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요. 답사도 짧게 썼습니다.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잘 안 잡히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셔서 충청도 사람 처음 보시죠? 여러분의 눈빛이 오, 신기하게 생겼다 충청도 사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성당에서 저 태극기 걸린 네 번째 깃발 밑에서 손에 땀을 내면서 독서직을 받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기 앉아서 이문희 대주교님께 독서직을 청하던 그때의 기분입니다. 긴장되고 떨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다시 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며칠 됐습니다. 신부님들께서 편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보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잘 적응했는지 알고 우리 야구 좋아하는 신부님께서 대구 왔으니까 푸른 피로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른 피로 바꿔야 하나. 근데 사람의 몸에 푸른 피가 흐르면 대구 가톨릭대학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마지막 미사를 마치고 신자분들과 인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교님 대구 가서 취임사 때 웃고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 중계 악플 달 겁니다. 지금 악플이 막 달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악플이 더 주르륵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구의 더위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한 지혜는 우리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님께 배우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보스코 주교님과 힘을 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였습니다. 인간미로 신부님의 말씀은 저 같은 이에게 꼭 필요한 조언처럼 여겨집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노년의 메리놀 선교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하느님과 또 그분의 백성과 펼치는 로맨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이곳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인 여러분과의 로맨스를 위해 용기를 내어왔습니다. 앞으로의 로맨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상으로 축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 시 혼잡을 피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단과 사제 대표단이 중앙 통로로 퇴장하시고 난 이후에 신부님들은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주교님과 사제단이 퇴장하는 동안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후 축하연이 바로 시작되오니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본당 회관 3층 대강당으로 이동하시어 축하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교단의 장엄 강복이 있겠습니다.

0: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성가대 또 전례 봉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0: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2: 아멘.
0: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2: 아멘.
0: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2: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입니다.

모든 목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양떼와 함께 걷고 희망을 전하는 목자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교자 계산 대성당에서 보내드린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대주교의 취임 미사 중계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박문준, 김상회, 박태원,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교자 계산 대성당입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대주교의 취임 미사를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교좌 계산대성당으로부터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김종강 시몬대주교의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취임 미사 잘 전해 들으셨나요? 오늘 오전 미사 시작 전부터 성전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줄을 서고 있는 계산성당 신자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계산성당 권계순 안나자매님입니다.
3: 주교님, 새로 오시는 주교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천주교를 위하여 우리 양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발전될 수 있는 천주교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그리고 취임 미사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도 함께 했는데요. 학부 3학년 권호상 비오 학사님도 만나봤습니다.
4: 주교님께서 저희 대구 대교구에 오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끌어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전 한 마음으로 저희 모두 함께 신학생들도 기도하겠습니다.
2: 이렇게 모두가 마음 모아서 주교님을 환영하고 또 부교구장 대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구시 PBC 청취자분들도 문자 메시지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1950님, 시몬 부교구장님의 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대구대교구의 모든 신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3844님, 부교구장님,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구대교구에서의 사목이 주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태주셨고요. 오늘 부교구장님께서도 스스로를 참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반복하셨는데요. 우리 대구대교구 교구민들 모두의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사목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열두 사도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혼자서는 너무 힘드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돌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당신의 일을 맡기셨죠. 그 사도들의 시대 역시 지나갔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이어진 복음, 성사, 교회의 일치를 주교님들이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명은 주교님 한 분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가야 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구민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 부교구장 취임미사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노래, 손재석의 노래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0: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주말 저녁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멤버로 투입되면서 등장할 때마다 빵빵 터뜨리는 개그맨이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1: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네, 바로 이 궁금하면 500원. 이라는 유행어를 가진 이 개콘 출신 개그맨이 있는데 누구지? 아, 갑자기 깜빡해서 누군지 이제 보세요.
2: 아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그맨 허경환 씨죠. 어차피 이름은 오늘 정답이 아니라서 허경환 씨의 유행어를 맞히는 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있는데 이자 보세요. 궁금하면 500원. 불안하네.
1: 불안하네.
2: 불안하네. 이거 말고 네 글자 유행어가 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신맴들 힌트 주시죠.
1: 제가 신발을 신고 왔는데 네네. 제 신발 메이커와 굉장히 비슷한 유행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 저는 균형이 맞지 않음을 뜻하는 영어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네.
2: 밸런스가 안 맞네.
0: 네.
2: 몸이 틀어지면 이거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과 정답에 얽힌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앞에 예, 케이크 예, 있습니다. 저희 축일 축하를 위해서 우리 교구 여성연합회에서
1: 아,
0: 네.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 직접 오셨습니다.
2: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저희 이제 이초성 신부랑 저가 베드로고 우리 신수다를 맡고 계시는 우리 황정한
1: 네, 피디님, 지금 밖에 계십니다.
0: 예, 피디님도 베드로입니다.
2: 베드로.
0: 네. 그래서 우리 신수다 팀은 지금 세 명이 예, 베드로라서
1: 네.
0: 예, 이렇게 예.
2: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예. 네.
0: 그리고
3: 뭔 얘기하고 싶었어요?
0: 네? 아, 축하를 해두고 계시죠.
3: 아, 축하를.
0: 그리고 해주고. 우리 예, 또 제작진에서 네네. 또 예쁜 이렇게 맛있는 아, 쿠키를 또 직접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2: 네.
0: 쿠키 작가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1: 쿠키.
0: 만든 건 아니고 예, 우리 피디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
0: 예. 우리 그런 어, 추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첫 곡을 미스터 추.
3: 미스터 추.
0: 예, 이렇게 또 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뜻하는 노래들이 좀 꽤 많았는데 또 최근에 한 곡을 발, 아, 한 곡 발견하셨다고요.
3: 제가 네.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0: 네, 네.
3: 어, 이거 뭐라고 적혔지?
0: 아, 중국 노래라면서요?
3: 네, 네.
1: 아, 외국 노래요?
0: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3: 어, 회춘단의 추추.
0: 아, 회춘단의 어. 추추란 노래.
3: 아마 이거 쇼츠에 많이 나오는 노래일 건데.
0: 네. 한번 들려주시죠. 마이크에 대고.
3: 마이크에 대고 이게 나오려나? 네. 잡추, 잡추, 잡추.
0: 잡채를 이야기하는 네네네. 것 같기도 하고
3: 잡채를 떠올리게
1: 그것도 추다
3: 어. 네.
0: 다음에 우리 방송 때 우리 추신부님 등장할 때는 이 노래를 좀 깔아주세요. 잡추 어쨌든 예.
2: 네.
0: 축일 축하 감사합니다.
1: 가시죠
0: 추신부님.
3: 네. 아, 이렇게 좀 민망하게 시작한 아, 생록광 시간입니다. 생록방 함께 하시면 녹음의 전과정 보실 수 있고요. 부산과 도익 평방송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커뮤니티란에서 생록방 날짜 시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추신부님이 지난번 일정 때문에 네. 방송을 못하셨는데 네. 소문에 방송이 끝나고 우리 희신부님께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3: 제가 그, 제가요?
0: 안 했네요. 어, 그러면
3: 제가요?
1: 이거 해명해 빨리.
3: 뭐요?
1: 네 2주 안 나온 거 해명해야지. 이거 궁금해하세요.
0: 아니, 왜 못 나오셨냐.
1: 무단결석.
3: 무단결석. 네. 맞습니다. 어?
1: 안 돼.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돼.
3: 제가 조만간에 제가 어디 한번 확 뜨는지.
1: 안 돼.
3: 이 바닥을 내가. 어?
0: 아니 그래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겹쳐서 이렇게 못 오시게 되셨는데
3: 네.
0: 뭐 스튜디오가 많이 그리웠다.
3: 아, 그립지 않았어.
0: 그렇죠.
3: 네.
0: 어, 그래서 수고 많았다라고 우리 희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3: 아니 그 사진은 잘 나왔더라고요. 썸네일.
0: 아 썸네일.
1: 힘들었어 두 명이서 하는데.
0: 네. 그 신부님 자리가 확실히 보여가지고 좀 많이 그리웠습니다.
1: 일도 많이 터졌어 없는데.
3: 뭐, 왜요?
0: 그렇죠.
1: 네 여러 가지 일 터져갖고.
3: 네.
0: 네. 아무튼 신부님의 자리가 그리웠다. 예.
1: 그래서 앞으로 공적인 일이 있으면 2인 체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0: 어, 그럼 이제 제작진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1: 데타 없이.
0: 예. 추신부님 안 오셔서 저희가 둘이 공적으로 한번 빠져보고 어. 신부님 혼자 진행하는
1: 이 혼자 해보라고 또 해봤어.
0: 예. 그런 것도 한번 아. 상상을 해봤습니다.
3: 저 혼자요.
0: 네.
3: 저도 빠져요.
1: 한번
0: 해봐. 이런 말씀하실 줄 알고
3: 네,
0: 그런 막 그냥 예,
3: 아 그렇구나.
0: 네.
3: 좋습니다.
0: 자 어쨌든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는 벌써 7월입니다.
1: 아 네. 말이 가.
0: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1: 절반 날라갔어.
0: 네. 두 분의 하반기 계획 어떠십니까?
3: 저 상반기 계획도 다 마무리 못했네.
0: 아 무슨 계획이 상반기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1: 저 끝나가잖아.
3: 네?
1: 상반기 끝나고 하는데 네.
0: 마무리를 어떻게
3: 아직 상반기 일을 다 마무리 못했어요.
0: 아 상반기에 선교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을 마무리를 못했다.
3: 네, 네.
0: 아.
1: 어 7, 8월이면
3: 네.
1: 교구청에 휴가 스케줄이 슬슬 잡히기 시작합니다.
3: 네, 네.
1: 휴가 달력이 나왔나요?
3: 아직 안 나왔습니다.
1: 아하 아. 어쩌나
0: 첫 휴가 가시겠네요.
1: 첫 휴가가 되는데
3: 네. 분명히 휴가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1: 아니야.
3: 안 보내주시던데.
1: 아니야. 인사가 그래 된 거야.
0: 아니, 부임하자마자 이제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1: 8월 말이니까.
0: 추신부님이 또 처음이니까 안, 일부러 안 가신 것 같아요.
3: 아니요, 제 동기는 간대요.
1: 넌 잘 쉬다가 왔잖아.
3: 전 안 보내주시던데.
1: 잘 쉬다가 왔으니까.
0: 네. 혹시 뭐 하반기 계획은 있습니까?
3: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1: 네. 아, 그래도 휴가 계획은?
3: 휴가 계획도 네, 없습니다.
0: 7, 8월에 가세요? 그래도 휴가 네. 가셔야죠.
1: 굉장히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교구청 네. 계시면서 휴가는 네. 정말 알차게
3: 100일 휴가처럼 4.5초입니까?
1: 아니 그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네, 의미 있게 잘 보내야 됩니다.
0: 네네.
1: 네. 물론 이게 저는 그래요. 7, 8월 이 휴가 가는 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성수기예요. 성수기라서 어딜 가나 다 사람 많고 네. 막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돈 좀 더 많이 드리고 네네. 그래도 좋아요. 휴가니까. 휴가니까 좋아요.
0: 길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1: 네. 길게 네. 할 수 있으니까.
0: 우리 저 시신부님은 하반기 계획 뭐 있습니까?
1: 아, 일단은 뭐 교구 일정에 따라서 가는 건 뭐 우리 뭐 10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있고 교구에
0: 네네.
1: 교구 젊은 날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다노에바를 수원에
0: 아, 예, 예.
1: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8월 말에 쳐들어온답니다. 부산에
0: 오.
1: 20명이 넘습니다.
0: 핑계.
1: 그래서 1박 2일 제가 네. 좀 들다 봐야 됩니다.
0: 또 뭐 해운대 남천동 뭐 광안리 일대
1: 그래서 코스를 어떻게 잡을까. 아침엔 국밥, 점심엔 밀면, 저녁에 회.
0: 아, 그렇죠.
1: 부산 코스거든요.
3: 네네. 때려야죠.
1: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큰일 원성이 잦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0: 제가 오늘 방송국 올 때 봤어요. 오면
1: 네.
0: 그 몇 명이라고요?
1: 24명 넘어갑니다.
0: 24명.
1: 네.
0: 그 부산 시티 투어 버스.
1: 버스.
0: 네, 부산 시티 투어를 그거 타고 한번 쫙 한번 돌면 부산의 주요 다 가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그 버스가 유명한 게 저희 부산항대교.
1: 아, 그
3: 영도 쪽에서 올라가는 부산항대교.
1: 그렇죠. 그렇죠.
3: 예. 거기를 올라가거든요.
1: 필수 코스죠.
0: 2층에서
1: 2층에서 봐야 돼.
3: 2층에서 뚜껑 없는.
1: 그렇죠. 뚜껑 무조건 없어야 돼.
3: 그 웬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놀이기구보다 무섭습니다.
0: 네.
1: 햇빛이 내리쬐더라도
3: 그 밑으로 바다가 다 보이거든요.
1: 맞아요. 밑에 바로 캠핑장이고.
0: 어떤 놀이기구보다
3: 한 4-50m 되겠죠.
0: 네.
3: 그게.
1: 그죠.
3: 그죠.
1: 네. 4-50m 될 것 같습니다.
3: 4-50m에 난간 하나 딱 걸.
1: 2층 버스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난간이 의미가 없어. 난간 위로 다니는데.
0: 네. 네. 어쨌든 추천드리고요.
1: 네.
0: 잘, 예, 하반기 계획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걸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0: 네.
1: 달맞이는요.
0: 아, 뭐 하반기 여름 신학교 있고요.
1: 아, 네.
0: 예, 그럼 뭐 또 가을 음악회 있을 예정이고 뭐 그 늘 있는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1: 아니, 달마다 뭐가 있어.
3: 그러니까요.
1: 이상해. 달맞이 좀 이상해. 뭐가
0: 달, 계속 달맞이.
1: 달달이 뭘
0: 달을 맞이하잖아. 아,
1: 행사를 맞이해요.
0: 예. 네. 7월 네. 달맞이, 8월 달맞이,
3: 내년 1맞이로
0: 1월 달맞이.
3: 네, 네.
0: 이렇게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상반기 보내기 전에 꼭 축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6월 29일
0: 네.
1: 네, 이 방송 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성 베드로 바오로 축일입니다.
0: 네,
1: 네 빵빠레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신수다의 쓰리 베드로 신부님, 아 쓰리 베드로 홍영태 신부님, 이수정 신부님, 그리고 지금 밖에 계시는 황정환 아나주서까지 모두 네. 축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다 식구분들도 댓글로 축일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앞에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1: 네, 축일 맞아요.
0: 축한다고.
1: 댓글로도 많이 축하해 주셔서.
0: 네, 네. 어쨌든 뭐 이럴 때만 되면 참 그죠.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최경희 대리사님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고 시드니님께서도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연구소리. 수년인가 관광으로 2층 버스 탔는데
3: 아.
0: 오픈된 2층 버스에서
3: 맞습니다.
0: 오열했다.
1: 오열해봐야 됩니다.
3: 아. 네. 놀이기구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타면 네.
1: 부산이 녹록치 않은 동네입니다.
0: 네. 네. 네. 예, 축일 축하해달라고 하니까 또 우리 수다 식구분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클라라베스님, 율리님, 예, 네. 또 마르티노님께서도 예, 예, 축일 축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수다 식구들은 올 상반기 어떻게들 보내셨을까요? 하반기에 또 이루고 싶은 계획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또 소소하게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프닝 퀴즈 정답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1: 네.
0: 정답은요.
3: 언밸런스.
0: 예, 언밸런스입니다. 네, 네.
3: 네. 이건 연습했네요.
0: 아니, 저는 상체만 가능해요. 하체가 안 돼요. 상체만 가능합니다. 의자에 앉으면 됩니다.
1: 하체 비틀어 되는데
0: 네, 그게 안 돼요. 전 상체만 가능합니다. 차 안에서도 음악을 네. 틀면 춤을 상체만 춰요.
3: 아, 상체만.
0: 네, 하체는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되니까.
3: 네, 네,
0: 네. 언밸런스.
3: 예.
0: 먼저 선물 당첨자.
3: 네. 자, 오늘 선물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최경희 대리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네,
1: 축하드립니다.
0: 최경희 대리사님, 홍신부님 잘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하시니까 예 당첨되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 바로 이만 아닙니까?
1: 바로 이만 아닙니까?
3: 네, 당첨되신 최경희 대리사님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지금 바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보면 안 됩니다.
0: 네. 이자 안 보세요. 예, 요즘 M본부 예능의 고정 멤버로 출연한 허경환 씨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허경환 씨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1: 불안해 네. 막 이런 불안해. 거.
0: 근데 일상 대화 뭐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유행어?
1: 있는데 뭐 이런 거는.
3: 그렇죠.
0: 우리 출신 분님 있는데 있는데. 뭐. 아, 유행어. 네. 네.
3: 사실 네. 이 유행어를 알려면 이게 뭐 좀 TV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0: 통 안 보시죠?
3: 통 안 보죠.
1: 네. 근데 유행이라는
0: 그렇다고 뭐 주교님이나 국장님 앞에 가가지고 보고 하는데 있는데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1: 주교님 술잔 비고 있는데
0: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 그럼 큰일 납니다.
3: 그렇죠.
0: 네 이놈 이만 아닙니까?
1: 생각만해도 좀 그렇다.
3: 아 이제 아프스.
0: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1: 네. 네, 선을 넘거나 놀살을 찌푸리게 하는 개그가 아니라 되게 영리하게 적재적소에 빵 터지는 개그. 그 놀리면 또 타격감도 좋고. 다들 예능에서 그 허경환 씨 캐릭터 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초신부님은 좋아하는 개그맨 있습니까? 생각나는 개그맨.
3: 생각나는 개그맨요?
0: 네. 심형래 이런 분 말고.
1: 나이는 많이 넘어가는데.
3: 요즘 그 이수지 씨.
1: 아. 네. 진짜 대단합니다.
0: 난리도 아니야.
1: 진짜
0: 난리도 아니야.
1: 그 캐릭터가 너무 천의 캐릭터.
3: 어제 뭐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또 나왔어요?
3: BMK.
1: 모든 걸 복사하고 있어.
3: 빠빠빠빠빠.
1: 아 싸이 콘서트 하는 거 뭐 깜짝 놀랐어 진짜. 네.
3: 그 BMK 분장을 하시고 나오고 그 옆에 또 누가 나왔냐면 김규원 씨라고.
0: 네. 아 그, 예, 남자분.
3: 남자분. 네. 네. 그 이수지 씨하고 네. 그 성형외과에서 같이 네, 네, 네.

0: 하는 분. 네. 그분은 조재즈.
1: 기사를 이었나를
0: 따따라따라. 저 그거 보고 어제 한참 웃었네요. 네.
1: 어울린다.
2: 이런 좋은 기분을 이어서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보시죠.
0: 네. 네. 아직 오프닝 안 끝났습니다. 네. 신수다의 오프닝의 코너 속의 코너 신스타그램입니다.
2: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0: 가까워지는 시간
1: 신스타그램.
2: 아, 이 노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차에서 음악을 듣는데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저도 모르게 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혼자서 혼자 멘트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신스타그램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섭구나, 이 반복이 무섭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들의 인스타그램 신스타그램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사진 한 장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희신부님 사진입니다. 우리 추신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신부님이 한번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곁으로 이렇게 무덤 비석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여기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지금 댓글에서도 그렇게 네네. 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딘지 얘기해도 되죠?
1: 네, 적혀 있어요. 네네. 사진에도 있어요.
0: 수영 장대골 아니구나.
1: 수영 장대 여덟 순교자 네. 기념비.
0: 수영 장대 여덟 순교자 기념비. 네, 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군에 있는 장대골 성지.
2: 네. 우리 희신부님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제가 양산지구 이제 청소년 전담으로 있는데 그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 6일 날 체육 대회를 했었습니다.
2: 네.
1: 근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는 근데 우리 유니트 친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이번에는 도보 순례를 해보자.
2: 오.
1: 그렇게 해서 장대골에서 출발해서 오른대까지.
2: 네네. 네.
1: 뭐 풀로는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쉬어가면서 도보 순례를 했었고 이날 날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많이 더울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좀 덜 더운 편이었고. 네, 앞에 계신 신부님은 네, 양산성당 부주임 신부님, 무 신부님,
2: 네.
1: 김무 헬리코 신부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어디다 하는 설명해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 장대골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2: 맞아요.
1: 네, 빌라촌, 빌라들 사이에. 그래서 뭐 차대기가 애매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작아요. 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 시내에서 순례하면 여기서부터 보통 출발하는
2: 네. 네,
1: 그런 코스도 네, 지금
2: 그리고 저희는 본당의 예비자분들
1: 네네네.
2: 그 이제 성지 순례하는 날 네. 이렇게 교구청이랑 이렇게 남천 성당 주교자 성당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1: 가까우니까
2: 이제, 예, 장대골에 와서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죠. 네. 이 사진과 함께 언제 가장 마음이 평화로운지 묻는 게시물에 하이디님께서 성시간, 성체현시할 때요라고도 해주셨네요.
1: 의외로 친구들이 그 여기서 이제 신부님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봤어요. 애들 막 떠들다가 또 그런 또 여기 어느 곳인지를 알고
2: 네네.
1: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2: 신부님 찡그린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아, 뭐 물론 웃는 잘 웃는 성격은
2: 야 아니에요. 이렇게
1: 아 그건 제가 보통 그렇게 하는
0: 오면서 이제 차에서 한 소리 한 거죠.
1: 김무 신부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2: 그렇죠. 조용하신 네. 스타일이어서
1: 네.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서
2: 네. 네.
1: 그래서 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6월 6일이라 했잖아요.
2: 네네.
1: 그리고 며칠 뒤에 교구사재단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2: 그렇죠.
1: 네, 더블로 했습니다.
2: 되게 빨리 그러시대요.
1: 네. 아, 그때 노모 신부님과
2: 네.
1: 그 이제 같이 묵주기 원래는 지구별로 묵주기 하잖아요.
2: 네.
1: 근데 길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서로 막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0: 개형이 안 맞아요.
1: 개형이 안 맞아갖고 네. 그냥 옆에 계신 신부님과 야 우리 둘이 하자 그렇게 묵주기도
2: 네.
1: 바치면서 갔었습니다.
2: 네. 다음에는 그런 다 분들 단체로 묵주기도 할 때는 귀에 다 수신기를 다 꽂게 해가지고
1: 200명이 넘어요. 안 돼요.
2: 은총이라도 좀 쫙 바로 들어가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오시면 됩니다.
2: 네?
0: 네? 네? 수신기 할 수 있게 오시면 됩니다.
2: 아, 네.

0: 알겠습니다. 네.
1: 네. 당첨자 발표해 주시죠.
2: 네, 오늘 인스타그램 댓글 우리 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유튜브의 블루그레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3: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코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0: 0565번님,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 23주년입니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부부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들을 보호하시고 혼인 계약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어 사랑과 평화로 이 가정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
1: 아, 쿠키 맛있네요.
0: 굉장히
2: 좋다 좋다. 아,
0: 또 기도할 때 딴 거 하더라.
1: 쿠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예. 어, 너무 맛있어요.
3: 축복해서 지나가죠.
1: 쿠키 너무 맛있다.
0: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결혼 23주년 축복기도 했는데
3: 했잖아요.
0: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근데 아까 우리 네네. 너무 좀 장난스럽게 지나간 것 같긴 해요.
1: 네.
0: 네.
2: 아니
0: 23주년. 23주년이니까 네. 축하드린다고 박수 한번
3: 박수 축하드립니다.
4: 앞으로 23년 더 같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맞잖아.
2: 맞잖아요. 예, 맞죠.
4: 그게 맞지.
0: 네. 네네.
4: 뭐 1년 더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2: 네. 네. 그러면 뭐 46주년 때 그때 사연을 보내달라 이 말입니까?
4: 46주년 때 뵙겠습니다. 46주년 때. 네. 네.
2: 그때도 네. 쿠키 맛있네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4: 아 근데 맛있어 근데. 어 베드로 쿠키는 다르네. 네.
2: 아 우리 무진찍님께서 저희 부부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0: 아니 축복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네네.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은 홍시매미 하실
2: 축복
0: 겁니다.
2: 축복 기도 되게 길더라고요. 기도
4: 길어요.
2: 나와
4: 네.
2: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네. 네, 딱 시간에 맞게끔 예, 기도해 드렸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축복기도 이제 지나가고 네. 오늘의 첫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께서 우리 신수다 대나무숲 우리 대나무숲이 있었어요?
4: 그냥 익명으로 하면 대나무숲이야.
0: 아 그래요?
2: 네.
0: 깊은 고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세 분의 신부님들과 수다 식구분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얼마 전 있었던 마음 불편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겐 오랫동안 얼굴 보며 가깝게 지내온 성당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자매님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과 장례미사에도 참석하였는데요. 부고 문자가 단톡방에 올라오던 날 다들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호상이십니다 라고 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84세 고령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암으로 힘겹게 투병하다 돌아가셨고요. 아무리 본향으로 가시어 하느님 품에서 고통 없이 계신다고 좋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슬픔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매님은 80이 넘으면 다 호상이다. 장례 가도 우는 사람도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단톡방에 글을 자꾸 남기시는 겁니다. 이제 다들 부모님들이 연세 들어가시고 문상 갈 일이 점점 생기는데 나중에 이 자매님이 또 호상이십니다 이러면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만 불편해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혼자 고민하다 신수다 대나무 숲에 외치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상이죠 화상.
4: 뭐라고?
0: 이 화상.
4: 지금 제가 네. 네. 그 구글에 네. 호상 뜻을 쳐봤습니다. 뭐 의미 나오는데 네. 사용주의가 나옵니다. 아무리 고인의 삶이 평안했더라도 네. 유가족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따라서 조문객이 유가족을 위로할 때 호상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화상입니다. 화상. 이 화상아.
4: 네. 과연 호상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네. 저 말은 그 나름대로 그 똑같은 말 정말 넓게 정말 품어낸다면 이분도 나름대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말로
4: 그죠, 네.
2: 호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예.
0: 장례 가도 우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한 분이요.
2: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걸리네요.
0: 네네. 네. 사실 이렇게 호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는 당사자들이 보통 쓰죠. 이렇게 보통 아 참 마음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저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뭐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쵸. 기쁘게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호상이라 생각합니다.
4: 가족이
0: 이렇게 할 때 호상이라고 쓰는 거지. 반대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호상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네.
2: 호상.
0: 화상입니다. 화상. 그래 되면 화상 진상 됩니다.
2: 네. 네. 아 그래요. 최근에도 저희 본당에 이제 병자경 성체 하셨던 여든 넘는 이제 자매님이 가볍게 돌아가셨거든요.
0: 그렇죠.
2: 아프시긴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도 뭐 유가족들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가족의 마음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조금 네. 좀 이런 말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0: 그러니까 아무리 또 고령에 또 이렇게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이렇게 좀 수긍할 수 있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또 다르거든요. 네.
4: 아, 그 유가족 없을 때 그 뭐고 그 장례식장 거기 수육 먹으면서 네. 유가족 없을 때 그 모인 그 손님들이
0: 그렇죠. 구석에 화투 치면서
4: 그래 구석 아, 그래도 아버지 요 사람도 많은데 아, 네. 오상이네 오상 이렇게는 네. 할 수 있어요.
0: 그렇게는 할 수 있죠.
4: 네. 네. 근데 유가족 앞에서
2: 단체방에서 단체방에서
4: 네. 쉽게 얘기할 쉽게 얘기할 네.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아기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위로가 되기에는 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2: H6504님 요 내용 우리 희신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4: 제가 병원에 근무하는데 100세 넘으신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피가 섞이지도 않은 저 역시 절대 호상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은 화상이시네요. 이웃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다니 고해성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해주셨네요.
2: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명복을 빈다 이런 표현도 그죠?
0: 그렇죠.
2: 네. 가톨릭하고는 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늘 마지막 기도할 때 예,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예,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하고 다들 그래서 네. 그 뭐 연세로 그 돌아가신 분을 판단은 하는 건 아니다.
4: 맞습니다. 예.
2: 다 그 가족들의 마음들을 또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

0: 다음 네.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1: 다음 사연은 122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저희 남편. 며칠 전에 70인치 TV를 말도 없이 함부로 샀어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10명이 넘는 축구 동호회 분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여서 응원을 합니다. 음식을 차리려니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좀 편해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 아, 90인치 일단, TV를 사셨어야 되네.
1: 일단
0: TV가 작네.
2: 작아요.
1: 70인치
0: 크나요? 그렇죠.
2: 작아요.
0: TV는 거거익선인데. 네.
1: 거거익선이긴 한데.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상황을 보니 축구 동호회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마, TV 산다. 네. 준비됐나? 진짜 누구 집 간다? 마씨 없나?
0: 아
1: 바로 부르.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네 자 축구 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0: 근데 우리 1228번님 참 마음이 참 그래도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1: 네. 참 네. 네
0: 음식을 차리려니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든 그래도 왜 데리고 오냐고 막 이렇게는 말 못하시고 예 그래도 음식을 차리려고
1: 이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네. TV 지 맘대로 산 거랑 네. 손님 지 맘대로 데리고 온 거 두 가지가 문제죠.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님 접대할 수 있을까 네. 앞이 캄캄하다.
0: 우리 송세라님께서 배달 시키시고 배달 시킨 거 돈 나눠서 내는 걸로
1: 네 엠빵 해야죠.
0: 아니면 오실 때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직접 들고 와서
1: 사실 그게 매너가
0: 예.
1: 맞죠.
0: 그래서 예 같이 나눠 먹으면
1: 그런데
0: 다 통닭이야.
1: 아니면 그러면 안 돼. 축구 특히 남자들 10명이서 자, 뭐 들고 올래? 이러면 10명 다 치킨 들고 오거든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0: 아니 10명 고기 국물라고
2: 10명 다 술 들고 올 수 있어요.
0: 그쵸? 아, 그럴 수도 있어.
1: 다 소주, 맥주.
0: 아, 왜냐면 간편한 게 좋거든요.
2: 네네. 술만 들고 오거든요.
0: 캔맥주나 이런 거.
1: 누가 안주 싫어요.
2: 누가 안주 들고 오겠지라고
1: 들고
2: 생각하고.
1: 들고 오겠지 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꼭 남자들끼리 MT 가면 꼭 치약이 없고 막 이렇거든요. 네네.
0: 꽃빛 디바라기님께서 공통적인 건 상의를 안 했다.
2: 네. 상의를 했으면 사줬겠습니까?
0: 상의하면 이제 안 되죠.
1: 네. 네. 네.
2: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1: 네. 용서가 더 쉽다.
2: 제보의 1228번님 이기에 그냥 식세기 하나 지르시죠.
0: 말 안 하고.
2: 말 안 하고.
0: 아니 식세기 말고 다른 네네. 걸로 하세요. 다른 본인, 거 뭐... 본인 사고 싶은 걸로 지르세요. 네네. 그냥.
2: 네. 백.
0: 그러신 것 같겠다.
2: 네. 네.
0: 당신이 그랬듯 나도 그래서
1: 훌륭한 아내분이십니다.
0: 예, 예. 그리고 그거를 평가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사줬다면서 막 앞에서 자랑하면 아마 남편분이 굉장히 어떻게 음식을 대접할지 또 고민하시죠.
1: 그러고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0: 네.
1: 남편 뭐 술 먹고 2차 가서 막 야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우르르잖아요.
0: 네네.
1: 자매님들은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녁에 막 우르르 야 우리 집 가서 뭐 맛있는 거 더 먹자 해서 우르르 오는 경우를 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남자분들에 비해서
0: 남자분들도 그 가서 먹자고 하는 경우 잘 못 본 것 같아요.
1: 보통 직장에서
0: 네. 뭐, 아 그래요?
1: 네. 상사 야 우리 집 가 우리 가서
2: 아 우리 집 괜찮다 아 한 잔 더 먹어도 된다
1: 저 과일 좀 꺼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0: 드라마에서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죠. 드라마에서 봤죠. 네.
0: 실제로 가면 라면 끓이 자기가 직접 끓여 먹어야 되고
2: 왜 이렇게 써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1: 네,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다.
0: 네. 네. 네. 자 마무리할까요?
1: 오늘 가톨릭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신수다
2: 다수결
1: 재판소
0: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에피소드
2: 하루에 한 번쯤은 꼭 겪는 현실의 고민들
1: 저희가 단칼에 정리해 드릴지 말지는 일단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0: 오늘 사연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곳곳 신수다 다수결 판결소입니다. 오늘의 피고인 누구시죠?
1: 오늘의 피고인은 폭등한 금값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개모임에서 순금 돌반지를 품앗이 하자는 사람입니다.
2: 네, 유재입니다.
1: 돈 갖고 이러면 안 돼요. 네.
0: 아 이렇게 마무리 하나요?
2: 아, 네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0: 다음 방송으로.
1: 네.
2: 네, 이미 뭐 이 제목에서부터
0: 네. 네. 그래도 사연 한번 알려주시죠.
1: 사연
2: 네. 스멜이 납니다. 네. 네. 아무튼 사연은 예, 일단은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겐 고등학생 때부터 20여 년째 우정을 이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개모임도 하고 있죠. 10여 년 전쯤 한 친구가 저희 중 가장 먼저 첫 아이를 낳았고 첫 돌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기쁜 마음에 갯돈에서 몇 푼 떼어 순금 돌반지를 해줬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이를 낳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갯돈으로 순금 돌반지를 해줬죠. 그리고 조만간 또 첫 돌을 맞는 친구의 아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몇 년 전 금값과 지금의 금값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해주는 게 맞지만 10만원, 20만원이면 말을 안 합니다. 좋기 4-50만원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런데 그대로 금반지를 해주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적당한 가격선에서 다른 선물을 해주자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돌반지를 안 해주겠다는 거냐,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다들 그냥 해줘야 하나 싶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폭등한 금값 생각 안 하고 갯돈으로 순금 돌반지를 계속해서 선물하자는 친구,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0: 네, 아 10년 전과 지금 금값이면 사실 갭이 큽니다.
1: 네. 네,
0: 한 4-50만 원 차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유죄죠.
0: 네. 눈치가 없나?
2: 눈치가 없는 거죠. 이미 이게 한 두 배만 불어도 살짝 눈치가 보일 건데 네네. 지금 두 배가 넘었어요. 지금 네다섯 배거든요. 이거는 네네. 한몫 챙기자. 한몫 챙긴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0: 근데 그 앞에 받은 사람들도 금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게 되잖아요.
2: 그렇죠.
1: 안 팔았으면.
2: 하지만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네. 10만 원, 20만 원이죠.
1: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2: 그럼 그렇게 치면 지금 앞에 우리 교사들
1: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0: 아, 네, 네. 말씀하십시오.
1: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0: 네, 네.
1: 부산교구 사제라면 특히 네. 부산교구 본당 주임 신부님이라면 금값에 약간 알러지 반응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 안에서 부산교구 근속교사 친구들에게 5년 차가 되면 5년 근속을 하면 본당에서 금반지를 해줬습니다.
0: 저 받았어요.
1: 오랜 전통입니다.
2: 네.
0: 5만 원이었나? 그때.
1: 신부님이 교사할 때 받았으니까 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한 40년 전인가?
0: 아니요.
1: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0: 네네. 2002년인가?
1: 네. 근데 지금 금값이 올랐죠.
2: 그렇죠.
1: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 청소년 사무국 교사 담당할 때 많은 신부님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없애자. 저는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교계 오랜 전통이다. 실제로 다른 타교구에서도 이 제도를 수정하고 바꾼 교구도 있습니다.
2: 네.
1: 근데 저희는 했습니다. 가겠다. 그러니 본당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돈을 고지고대로 안 줍니다. 예산은 한정적이니까요.
2: 그렇죠.
1: 정해진 예산에서 지출하고 개인이 그 돈을 차익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본당에서 한 30만 원 되고
2: 네.
1: 나머지는 뭐 본인이 부담해라. 그럼 이제 한 반돈 나오거든요. 반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지를 맞춰주는.
2: 네.
1: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본당마다 그 지원금의 상이하긴 한데 본당 사정에 따라서 그런 걸 조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당 예산이 거기에 왜냐하면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근속 교사가 막
2: 그렇죠.
1: 네댓 명 나오고 이러면 본당에 부담이 가거든요.
0: 그 생각이 나요. 그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 부재님들 이제 졸업할 때
1: 네.
0: 학교 배지 금 배지를 만들어 드린다고
1: 나 그 배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0: 그 네. 모았는데
2: 네.
0: 그 선배들 인원수가 작으면 좀 두꺼워져요.
1: 그런데 두툼하거든.
0: 저희 반이 좀 많았거든요.
2: 네. 네.
0: 저희들 그 마상교구까지 21명이었어요.
1: 20명 네. 넘어가죠.
0: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네.
2: 그 아마 은박지에다가 위에 위에 도금한 걸 수도 있어요.
0: 얇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양은 한정돼 있고
1: 네네. 금색 라카칠할 수도 있어요.
2: 네. 은박지에 금색 라카칠한 거 봤습니다. 네.
0: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걸 생각하면은
1: 마음 맞네. 우리도 신학교에 그런 전통이 있었네.
3: 있었죠. 네. 과거에는 이제 뭐 금값이 그렇게까지 막 유동적으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금값이 많이 올랐죠. 사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의 값어치, 초기에 이제 서로가 합의했던 그 값어치에 대해서 어떤 금이라는 체계로 이렇게 줬던 거지 꼭 그게 금을 준다라는 건 합의는 아니었거든요.
1: 네네, 네.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입니다.
0: 그 오리고기 조아님께서 안 줬으면 안 줬지 본인 부담은 아니다요. 이렇게.
1: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있을 때. 이거를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애면 편해요.
3: 그렇죠.
1: 신부님도 좋아하고 교구 입장에서도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3: 네.
1: 그런데 교사들의 그런 유구한 전통 안에서 연속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뭐 실익이라고는 그렇지만은 득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했고 전화 오신 신부님들마다 설득을 했죠. 개인 부담을 해서라도 좀 약간 상징 같은 거거든요.
3: 그렇죠.
1: 그래서 예전처럼 뭐 고스란히 뭐 금반지를 요즘 뭐 금이 워낙 비싸니까
3: 네.
1: 뭐 한 돈 두 돈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상징적으로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연만 뭐 놓고 보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0: 아니 그리고 또 지금 임신 중이신데 약간 있잖아요. 우리 교구 혜택이 내 앞에서 바로 끊긴다는 이것도 기분이 그 당사자는
1: 그래서
0: 기분이
1: 그래서 개모임 할 때 뭘 정할 때 잘 해야 돼요. 이거 시작할 때 돌반지 무조건 해준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0: 정말 돌로 하든지
1: 어? 생각을 잘하고 시작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상반기 때 저기 애들이 다 있으니까 네. 저 빼고 펜션 갔거든요. 키즈 펜션.
0: 네네.
1: 큰데 개똥 갖고 갔습니다.
0: 오.
1: 근데 저는 불만 있었냐? 없습니다.
0: 키즈가 없으니까.
1: 키즈가 없으니까.
3: 하나.
0: 어? 조카라도 데리고.
1: 조카 너무 멀리 있어요. 네. 네. 좀 불만이 없다. 네. 왜냐하면 이 돈은 이렇게 쓴다라고 이미 합의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0: 우리 H윤께서 문제는 금값이 올랐지만 물가도 올랐습니다. 절대적 금액은 올랐지만 상대적 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예, 좀 그런 게 있죠.
1: 그러면 개돈도 올라야죠.
3: 그렇죠. 개돈 내는 것도 오르고 지금률도 10년 전에 물가 내는... 상승률에 비례해야죠.
0: 아, 이래서 규정이 필요한가?
1: 네, 맞습니다.
0: 개모임의 규정이 필요한가? 네.
3: 그냥 개 해체해요.
1: 이럴 거면 모이지 네, 마.
3: 이럴 거면 모이지 마요.
1: 예, 돈 모으는데 마음 네네. 안 맞으면
3: 맞아요.
1: 파토나기 딱 좋아요. 네.
0: 제가 고3 때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반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번 통닭 먹자. 통닭 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1: 생산적인 모임이다. 먹는 걸로 조지네.
0: 예, 아, 그건 괜찮았는데.
3: 그건 진짜 개 모임이네요.
1: 닭개짜.
0: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이제 뭐 다수결로 판결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금값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갯돈으로 순금 돌반지 돌리자는 친구 유죄다라고 보시는 분들 우리 수다 식구분들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주신 분이 무죄.
3: 무죄.
0: 예.
1: 돌반지 계속 하자. 무죄. 아니다. 돌반지 계속 하는 거 안 된다. 유죄.
3: 아, 무죄가 맞네.
1: 무죄가 맞네.
0: 무죄가 맞네요. 예, 무죄. 예, 무죄가 네. 많습니다. 네, 무조건 순금 돌반지 품앗이만을 외친 피고인은 오늘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에 의해 무죄로 예, 판결되었습니다. 예, 최종 판결문 우리 희신 분님께서 예. 멘트 주시죠.
1: 이거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거 이 말이에요. 네네. 피고인은 개원이자 오랜 친구들 사이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폭등한 금값을 외면하고 친구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 죄가 인정된다. 특히 본인의 향후 수령 이익을 염두에 둔 듯한 사심을 완전히 숨기지 못해 우정에 미세한 균열을 낸 점이 괘념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니 이런 근데 요즘 법조문 보면

제시라는 말이 다만 이 제시라거든요. 네. 그러나 앞서 금반지를 받아간 친구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나만 못 받으면 밤에 이불을 차거나 서운해할 수 있는 인...

0: 일단은 이렇게 되네요. 다들 무죄라고 하는데.
1: 자, 이걸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24K 순금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2: 단단하네요. 모르겠어요. 10년, 20년의 그 우정이 저는 금전적인 걸로 갈라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실제로 많아요. 저는 청년이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거래하지 말라고.
1: 맞습니다.
2: 엄청 중요합니다.
3: 그렇죠.
2: 그것 때문에 회가 망가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특히 레지 하시는 분들 돈 빌려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 저 돈 좀 빌려주실래요?
3: 아, 안 돼요.
2: 돈이 없어.
0: 관리국 가세요.
2: 관리국가. 주거님 사인 받으면 돈 빌려줄 수 있어.
1: 아니 형들한테 빌리고 싶어요.
2: 아니, 아니. 주거님 사인 받아.
0: 네. 우리 방송이 안 돼서 해체가 될 수도 있어.
2: 주거님 사인 받으면.
1: 그걸 바라고.
2: 주거님 사인 받으면 됩니다. 네. 네.
0: 자, 오늘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네.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사실은 우리 일상 안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다음 우리 또 재판소에서도 더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4: 네. 신수다 다수결
2: 하나만 더 얘기하자.
0: 신수다 다 죽여라고 했어요.
2: 갑자기 생각났다. 네. 억울하면 애를 빨리 낳아야 돼.
0: 아, 억울하면.
4: 아니죠. 억울하면 타이밍 맞춰서 낳아야죠.
2: 아니야.
4: 그러니까 오를
0: 야,
4: 때.
0: 오른다.
2: 그 오른다. 10개월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4: 예상을 하는 거죠.
2: 빠른 게 나아요. 네네. 10개월을 각을 잰다가 아니라 빨리 낳는 게 낫다.
4: 분석을 하고 내년
0: 무슨 주식이에요.
2: 내년 상반기에 금값이 튀니까
4: 내년 상반기 금값 네. 트렌드를
0: 제가 볼 때는 네, AI 해야죠. AI한테 물어봐서
2: 그럼 지금 9월 10월 달 좀 준비해야 되겠네.
4: 그렇죠.
0: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지난번 그 전화 연결됐던 우리 애청자 한 분 네. 그 챗GPT한테 이사를 몇월 며칠 나가 있는 동쪽이 낫냐 물어봤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지 마세요. 네. 네.
4: 맞습니다.
0: 예, 자녀 출산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2: 마칩시다.
0: 네, 네, 마치도록 하죠.
4: 네,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다음 달 더 공감 가는 이야기.
2: 새쌍둥이 안 됩니다. 깜짝 놀랐네. 새쌍둥이 나라네.
4: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쌍둥이면 세 개 다 해주는 거예요?
2: 세방해야지.
4: 그래요? 아,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0: 세 명이니까 세 명이 다 돈을 맞잖아요.
4: 네. 네. 그러면 세 개를 다 세 개를
0: 세 개 줘야죠. 애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세 개를 나눠서 주면. 오.
4: 그것도 방법이네.
2: 아, 저는 이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쌍둥이 그 처음에 키우는 과정 두 배로 힘들지 않습니다. 네 배, 여덟 배 힘듭니다. 네. 그러면 돌반지도 맞다. 세 개가 맞다. 네. 깜짝 놀랐네. 아, 네. 마지막에 나와. 네, 네. 진짜 마칩시다.
4: 그렇습니다. 다음 달 더 같이 공감 가는 이야기로 네, 돌아오도록
2: 자꾸
4: 하겠습니다.
2: 무슨 공감 가는 내용이 자꾸 이상한 내용들로 더 이상한 내용이 또 할 것 같은데.
0: 굉장히 길었어요.
4: 종이나 쳐요.
2: 종 칩시다.

0: 네, 심스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생록방은 7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꼭 놀러 와 주세요. 그럼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최경희 대리사님,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그리고 유튜브 블루그레이님, 예,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1: 꽃빛 디바라기 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은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새 부두에서 LA 갈비 2kg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클라라베스 님, 천연성체 기도초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 원 상품권 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유튜브 엘브리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아이스 아메님께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집에서 2만원 식사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끝곡으로 위너의 뜸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제작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1: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보내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모기들 참 부지런합니다. 일찍 더위가 시작돼서 그런지 아니면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부쩍 어디선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존재감을 드러내죠. 신기한 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꼭 나만 골라서 찾아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너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모기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모기라는 존재 만만치 않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하죠. 심지어 각종 질병까지 옮길 수 있으니까. 우리 곁을 맴도는 모기는 한 마리쯤으로 끝나고 반가운 소식이 더 많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레드벨벳이 불러요. 모스키토.

오늘 첫 곡 레드벨벳의 모스키토였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자꾸 선을 넘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목이.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생각해보면 모기만큼 목표의식이 뚜렷한 생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정말 포기하지 않잖아요. 막 불 켜고 막 해갖고 흩어놓고 이젠 안 물겠지 하고 불 끄고 싹 잠이 들려고 한순간 또 하고 쫓아오고 와 그 끈기는 좀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모기처럼 남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꿈을 이루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데는 정말 이렇게 끈기 있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한번 날아볼까요?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CPP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의 네 번째 토요일이죠. 월간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와 함께 다양한 문화 얘기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열어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문화 아니고 비슷한 다른 도시의 문화예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구 문화가 아니라 대전 문화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흘려듣기 쉬운 노래들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의미를 찾는 시간, 한말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얘기 소개해드릴게요. 엘리사벳님, 와 지난 토요일에 전기 공사하느라 에어컨도 못 켜고 많이 덥다고 보내셨어요. 와... 지난 토요일에 많이 더웠죠. 그래도 더 덥기 전에 공사하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원하게 방송 함께하고 계시겠죠? 노코아빠 요한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노엘라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노엘라가 벌써 7살이 됐다고 앞니도 빠져서 도깨비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니가 빠지면 갈가지 된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앞니 빠진 갈가지 이렇게 놀렸었는데 6960님 북구에 볼거리가 참 많네요. 왜 북구에 사는데 몰랐죠? 회사집 그런 것만 해서 그런가 봐요.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동네 즐겨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했을 때 북구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북구에 볼거리가 많다는 거 저도 느꼈었는데 그래 어쩌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저희 동네 탐방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동네를 사랑하자고요. 우리 동네 골목길 하나하나를 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정답은 시간이었죠. 시간. 그랬더니 0247님께서 시간은 금이라는 얘기. 시간 낭비할 때마다 금이 새 나간다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와 그렇네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로 보여서 막 줄줄줄줄 새 나가는 게 보이면 정신 번쩍 들겠죠. 그리고 금이라면 와 요즘 금값도 어마어마한데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습니다. 7409님 정답 시간은 가지만 세월은 추억이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힌트에 세월 아니고 더 구체적인 단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4023님 시간 매사에 사랑해야 할 시간은 빨리 가요 하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사랑해야 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또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4023님 고맙습니다. 7223님 정답은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도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됐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보면은 정말 엊그제 같았던 시간들인데 아유 우리 7223님 문자 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죠. 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선물은 0247님과 722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뾰로롱 하는 효과음이 들릴 텐데 이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볼까요? QWER의 내 이름 맑음입니다.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티가 나버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매일 치는 장난에도 두근댔고 오늘도 몇 번이고 떨렸지만 약속했어. 날 안아줘. 좀 알아줘. 이건 꿈에서만 하기야.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일기장에 적어 단단히 잠궜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꼭꼭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며 두 눈은 퉁퉁 붓고 코맹맹이가 되어도 난 내일은 맑음. 낭송해드린 노래 QWER의 내일은 맑음이었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뾰로롱 효과음에 들어간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CPP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뭔가 들켜버린 것 같다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티가 나버린 뾰로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건 무조건 떨립니다. 사랑을 이것할 때도 잘못을 이것할 때도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을 이것할 때는 눈물도 주르륵 흘러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거 하면은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판공성사 볼 때도 좀 죄를 이것 하느라고 눈물을 막 줄줄 흘려서 그랬었는데 혹시 저희 주임 신부님 듣고 눈치채셨을까요? 아니 저만 울었겠냐고요. 그렇죠? 판공도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잘못을 이것 하는 거잖아요. 사랑도 이것하고 잘못도 이것하고. 어때요? 힌트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도 효과음에 들어간 정답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세요. 내 이름 맑음 QWER이 부릅니다.

네,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QWER의 내 이름 맑음이었어요.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시간, 가사의 발견이었는데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속 가사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백. 잘못을 고백해도 떨리고 사랑을 고백해도 떨리고 계속 떨리고 떨리고 떨리는 게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사랑 고백할 때는 진짜 많이 떨리지 않나요? 막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손도 떨리고 말도 더듬더듬하게 되고. 드라마에서는 목소리도 확 깔고 멋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하는 고백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좀 바들바들 떨면서 했던 고백이 진짜 마음을 담은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그때 고백했던 고백을 하려 했던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하려 했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노래 가사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말이야. 나도 티가 나버린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고백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막 티가 난 거죠. 그죠? 늘 참고 두근거림을 그냥 묻어두고 묻어두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쑥 나와버려서 어떡하면 좋지? 부끄러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난 내일은 맑음. 이렇게. 얘기하니 노래 가사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풋풋했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을 받았던 혹은 고백을 했던 그 순간, 혹은 끝까지 고백하지 못해서 설렜던 짝사랑 가슴에 담고 계신가요? 그런 고백의 추억을 담은 노래 한곡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울림이 부릅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

0: 대문 열어주세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요즘 우리도 남들처럼 문화생활 좀 누려보자고요. 대구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얘기들을 모아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 대구 문화 열어주세요. 대문 열어주세요. 월간 대구 문화 남지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더위가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후덥지근하고 네. 차의 열기가 느껴지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진행자님은 인공지능 많이 활용하시나요?
0: AI.
1: 네.
0: 요즘은 좀 더 많이 쓰게 됐는데 네. 좀 놀라운 게 이게 발달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거의 뭐 한 두 달만 돼도 그 정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또 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약간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1: 그래서 우리가 한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0: 네, 네.
1: 그럴 때는 저희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어느새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과 전문 영역을 장악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이 확산될수록 또 그 반면에 인간의 역할이나 창의성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이나 분석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예술 분야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과학은 또 꼭 또 인공지능이 전부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또 우주와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고 또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과학이 가장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1: 네.
0: 여전히 또 과학은 계속해서 우리의 더 큰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그 귀결점이 종착지가 인공지능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뭐 과학 기업에서 철학이나 심리학 전공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거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나 인간성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또 어떤 정신을 담고 무엇을 도구 삼아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들도 많고
0: 그렇죠.
1: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달에는 대전 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고와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는 과학문화센터를 다녀온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의 발견이나 또 연구 성과가 예술의 언어로 해석되고 또 예술과 과학이 서로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교류하는 현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대전의 그런 도시의 등재 정체성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네, 그렇죠. 예술에도 어떤 과학이 들어오고 있고 AI가 들어오고 있다 했는데 과학하면 또 대전이니까.
1: 네, 그렇죠.
0: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요즘은 뭐 대전 하면은 빵 유명하고
1: 맞아요.
0: 또 최근에 그 동물원에 늦고 네. 정말 많이 뜨고 있는데
1: 네네.
0: 저희는 이제 엑스포 딱 떠올리고
1: 꿈돌이였나요?
0: 네, 꿈돌이 있고 뭐 과학연구단지 이런 네네. 것들 많이 생각했는데 그 예술 분야에 대해서 대전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대전의 시립미술관
1: 네.
0: 다녀오신 이유가 있겠죠?
1: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우리가 전혀 문외한이었던 과학에는 좀 저희가 문외한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 과학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하게 한 과학은 무엇일까라는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대전을 가보고 싶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요.
0: 대전 시립미술관.
1: 네.
0: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궁금한데요.
1: 네. 보통 그 도시의 미술관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기획 전시나 특별 전시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데
0: 네.
1: 제가 갔을 때는 6월 초였고요. 크고 작은 전시가 있긴 했지만 그 도시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만한 전시는 없었어요. 대신에 그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순회전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대구에도 7월 3일부터 이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0: 그렇죠.
1: 이 5월 전시가 그 도시만의 전시는 아니니까
0: 예.
1: 고민을 잠깐 했어요.
0: 아.
1: 했다가 대전 예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0: 네.
1: 그 미술관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대전 시립미술관 열린수장고인데요.
0: 열린수장고.
1: 네네.
0: 요즘 뭐 미술관, 박물관에 가면 이 소장물들을, 소장품들을 유리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 많이 있고
1: 네.
0: 이걸 다 열린수장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 네네, 맞아요.
0: 대전 열린수장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 네네. 대전 시립미술관은 2022년 10월에 이 열린수장고를 개관을 했는데요.
0: 네.
1: 당시 개관할 당시에 국립미술관으로는 최초로 이 열린 수장고 형태를 보여줬다고 해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가니까 1층 입구에 신발 소독기가 있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소독 절차를 거치고 이제 지하 수장고로 내려갔는데
0: 네.
1: 그 수장고가 이렇게 작품을 보존한 공간이다 보니
0: 네.
1: 그냥 전시관하고는 다른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내려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백남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랙탈 거북선 전용 전시 공간이었어요.
0: 네.
1: 이 프랙탈 거북선은 백남준 선생님이 1993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 대전 엑스포를 그것을 기념해서 제작된 작품이었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행사가 끝나고 열린 엑스포의 어느 창고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가
0: 네.
1: 시립미술관이 생기면서 시립미술관 로비로 옮겨놨는데 막 그 당시처럼 막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그렇진 않고 그냥 그 외형만 예, 로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열린
0: 네.
1: 수장고가 이제 생기면서 전용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원형 복원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 작품은 1993년도에 전시가 됐잖아요.
0: 네.
1: 1993년도 국산 그 TV 브라운관이 309대가 이렇게 붙여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0: 93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1: 네네, 300 되어 있고 나무색 짙은 오리 그 앤티크 오브제라고 하나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붙여가지고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거북선 형상으로 이제 조립을 한 거죠.
0: 예.
1: 그런 형상에서 이렇게 높이도 크고 크기도 크고 방대하니까 이렇게 약간 위협감, 진짜 거북선을 보는 아주 오래된 거북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약간 그 나무 오브제가 붙어 있으면 옛날 텔레비전을
1: 맞아요.
0: 텔레비전 테두리에 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근데 그 표현이 브라운관이라고 하시는 순간 아 이게 옛날 작품이었구나라는
1: 네.
0: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백남준 작가의 작품은 가끔씩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이 작품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백남준 선생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왜 거북선을 만들 당시에 그 기술들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런 첨단 과학기술과 또 역사적인 상징이기도 한 거북선 그리고 자연 과 운명에 대한 관계를 좀 탐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선 군데군데에 보면 박제된 거북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0: 네.
1: 거북이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거북이를 왜 붙였을까 이런 현대 미술에
0: 거북선이 이런 멋있으니까
1: 이 실제 거북이가 붙어 있는데
0: 네.
1: 이 거북이가 공룡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온 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북이 이미지를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문명과 파괴되는 자연 환경을 대비시켜서 재순환을 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좀 제시한다 그런 작품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박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과학 기술이 분명히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맞는데
0: 네.
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인간을 언젠가는 위협할 수 있으니 거북이처럼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라
0: 와.
1: 이런 의미를 좀 담았고 그의 해안들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0: 네.
1: 예, 거북선의 그 프로그램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그 외형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켜져서 영상들도 같이 보는 그런 거는 좀 이게 93년산이고 프로그램들이 오래되면은 다시 재가동을 못하니까
0: 네.
1: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이게 가동이 돼요. 예, 그래서 꼭 시간을 맞춰서 가서 보시면 실제로 그 93년도에 만들어진 영상들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0: 네.
1: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막 늘 이렇게 TV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뭔가 인간의 인류 문명이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1: 네.
0: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보고 싶네요, 진짜. 네네. 그 밖에 또 어떤 작품들이 열린 수장고에 있을까요?
1: 네네. 또 열린 수장고 다른 면에서는 상설전 DMA 대전 시립미술관 소장품 하이라이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대전 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설치 미술과 위우 미디어 소장품 한 18점 정도가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 작품들 일부는 특수 보관함이 왜 나무 상자로 된 그 작품 보관함이 네. 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 크레이트에 그 보관된 그 상태로 전시를 하고 뚜껑만 딱 열어서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대신에 그 옆에 보면 이제 설치 작품이 설치되고 또 설치 해체되는 그 과정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옆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전시에 소개된 소장품들은 보면 김주연의 메비우스의 띠, 그다음에 최우람의 우보로스와 또 천사, 또 크로마 이런 작품들이었는데 대구에서 볼 수 있는 이 작품에는 뭔가 과학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설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경우에는 위상수학이라고 해서 왜 수열이나 확률에 의해서 그런 수식을 탐구를 하면서 작가님이 만드셨고 예. 또 최우람 생유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만든 뭐 자동차의 개발자의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과학적 영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계공학이나 뭐 유체역학, 메타물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네. 그 과학적 개념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그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 전시품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전 시립미술관이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수집품, 소장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0: 정말 그렇네요.
1: 네네. 네. 그리고 또 대전 시립미술관은 그 대전 과학예술비엔날레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네. 2년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0: 네.
1: 대전 과학예술비엔날레를 통해서 기술이나 자연,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그 지역의 과학기술을 예술적으로 녹이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예술 자원과 연결하는
0: 네.
1: 그런 융복합의 가능성을 조금 탐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대전 시립미술관의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특별하게
1: 네.
0: 더 다가오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작품들을 계속 수집을 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드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수집 방향이 수집 뭐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우리는 과학 도시니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전의 그 인프라 속에서 태어난 예술가들이 그 만든 작품은 조금 남다르니 그런 작품들을 수집하자라는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고요.
0: 네.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고 네. 진짜 대단하네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럼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그 과학과 예술 얘기를 하셔가지고 준비한 곡입니다. 퀸의 브라이언 메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문학 박사라고 하죠.
1: 그렇군요.
0: 예, 실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그 어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표현한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해요.
1: 네.
0: 39이라는 곡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퀸의 39이었습니다. 퀸의 노래인데 프레드 머큐리가 아니라 이 브라이언 메이가 직접 연주를 네. 하고 노래를 했는데 이 우주 얘기고 뭐 상대성 이론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노래는 포크송이라서 네. 옛날 노래 같고 아주 네. 묘하네요. 네. 대구문화 남지임 기자와 함께 대문 열어주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문 열어주세요. 보통은 대구문화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대전문화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네. 대전시립미술관 지금 다녀왔거든요. 네, 네. 다음에 또 어디를 가셨나요?
1: 네네. 대전 유성구에 자리한 기초과학연구원 내에 과학문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0: 과학문화센터. 이제 네네. 아직 과학으로 직접 찾아가셨군요.
1: 네네. 네. 지금 이곳에서는 아트인 사이언스 특별전 미지로부터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연구소에 딱 들어섰을 때 멀리 보면 엑스포 과학공원의 한빛탑이라고 은빛 이렇게 탑이 있는데 네.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다른 공간에 와 있다. 우주 공간에 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와.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에 들어섰는데 이 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핵심 연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이런 과학적인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과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 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과학과 시민이 만나는 그 어떤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2015년부터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프로그램인 아트 인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와 예술가 또 시민이 만나는 그런 장들을 계속 꾸준하게 마련해 왔었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아서 네. 독일 막스 플랭크 연구회와 공동으로 특별전 네. 미지로부터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0: 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갑자기 어쩐 전시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이 과학하고 예술이라는 게 참 다르고 원래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랑 과학이잖아요. 네. 저도 싫어하지만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네. 대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게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1: 네네.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려주듯이 아트 인 사이언스, 사이언스 속에 예술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는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마주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들을 포착을 해서 그런 거의 작품이라고 하시죠? 네. 그런 순간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네. 제가 보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암흑 물질의 뭐 흔적이라든가 초음파 자극을 했을 때 뇌파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칼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 힘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기초 과학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이미지들이 이렇게 전시장에 곳곳에 붙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 흥미로운 점은 작품의 제목과 해설이었어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을 다룬 현장의 전시들인데 네. 이 작품들을 보면 제목이 푸른 역설, 변화의 바람, 예. 인내 그리고 희망, 생명의 흐름, 또 완벽한 순간 이런 제목들인 거예요. 과학 전시라고는 생각 들지 않을 만큼 조금 인문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해설도 보면 이러이러하니 뭐 자연은 이런이러하니 우리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 뭐 우주와 물질 신경세포를 설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성장이나 변화나 기억, 순환 같은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냈더라고요. 네. 이를 통해서 전시가 과학과 예술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0: 네. 제가 하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는데 네. 이게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막 흥분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이런 네네. 얘기할 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웃었는데 네. 뒤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거기에서 본 건 그냥 단순히 과학 현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었구나.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1: 의외로 또 보면 아까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관 그 작품들의 전시 제목이 왜 메비우스 띠 뭐, 예,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네. 과학적이었는데 네. 의외로 과학 전시장에 왔는데 이 작품들의 제목이 의외로 또 서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0: 네.
1: 그래서 또 연구소와 미술관 과학자와 예술가가 대전에서는 서로 영역을 뭐 이렇게 침범하고 막 경계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0: 네.
1: 사유를 이제 공유하면서 과정을 교류하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렇게 대전은 또 과학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새로운 영역인 아티언스라는 가능성을 꾸준하게 확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예술도 우리의 현실과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고
1: 네.
0: 과학도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데
1: 네.
0: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과학과 예술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1: 네.
0: 하게 되네요. 진짜.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어떻게 그 빵은 안 드셨나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1: 네 저희가 저 출장을 가면 막 한 군데로 더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점심을 걸으면서 더 과학 도시를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더라고요.
0: 네.
1: 물론 대구에도 그런 과학관이 있긴 하지만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서 이 도시를 형성한 기반이 뭔가를 좀 살펴봤더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학관에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천체관도 있고 자연관도 있고 뭐 인류관, 미래관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0: 네.
1: 저는 특히 왜 자연관에 왜 공룡 뼈들도 막 있고 동물 박제들이 막 있더라고요.
0: 네.
1: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0: 네.
1: 아, 어린이들이 여기 오면 정말 과학에 대한 꿈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0: 네.
1: 이 사회적인 기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과학자로서 자라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예술가로도 자라나기도 하고 혹은 또 인문학자로도 자라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 인재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대전 시립 박물관도 다녀왔어요.
0: 네.
1: 대전 시립 박물관은 대전이 옛날에는 큰 도시가 아니었대요.
0: 네.
1: 예전에는 주자부터 뭐 경주처럼
0: 네,
1: 공주가 더 큰 도시였는데 철도가 생기면서 대전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더 발전한 근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0: 오.
1: 그러면서 시립 박물관은 또 그런 역사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 밥을 걸렀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대구에 이제 오면서 휴게소에 그 뭐 개그우먼이 추천한 휴게소 맛집이 있더라고요.
0: 네.
1: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해서
0: 예.
1: 거기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이제 돌아왔죠.
0: 네. 물론 뭐 빵도 좋지만 예, 국수도 밀가루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대구 얘기할 때도 좋았지만
1: 네.
0: 다른 도시 얘기를 하니까
1: 네.
0: 아, 그 도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나 다시 한번 보게 되고
1: 네.
0: 왜 늘 얘기해 주시는 우리 대구의 예술이나
1: 네.
0: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1: 네.
0: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만의 특별함 이런
1: 네.
0: 걸 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역시 대구는 다 똑같다, 미술관은 다 똑같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대미술을 추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0: 네.
1: 그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렇게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시를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여기 대전에 가서 저도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0: 네.
1: 도시의 정체성, 대구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동시에 정체성을 말할까?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그 정체성이 예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생산되고 이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 해야겠다 이런
0: 네.
1: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전을 둘러봤고요. 또 다음 달에 어떤 또 대구의 문화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 노래 중에는 생각보다 우주나 별이나 어떤 천체, 뭐 천문학적인 이런 소재를 많이 활용했다는 거. 지금 노래 제목 중에 우주를 줄게 있었죠. 태양계, 뭐 별 보러 갈래, 사건의 지평선 뭐 이런 것들도 다 우주적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지면 온 우주가 내 것 같아서? 아니면은 나라는 우주와 너라는 우주가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주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변화시켜 주지요.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 자체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또 과학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하느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윤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사랑이 정말 얼마나 환상적인지 Love is wonderful thing 마이클 볼튼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오후도 행복하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포맨과 미가 함께 부른 Here I Am으로 이 부분을 열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 살펴보고요. 추억 속의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그리고 신곡까지 함께 만나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자탄풍의 그렇게 너를 사랑해 듣고 다시 올게요.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드 뉴. 과거 6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에는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요, 1989년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1989년 설날은 아주 특별했어요. 조선 총독부의 명령으로 강제 폐지됐던 음력 설날이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부활했거든요. 앞뒤로 하루씩 붙여서 사흘의 연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그동안 신정의 귀성, 귀경 행렬이 음력 설날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또한 1989년이더라고요. 여행도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공휴일도 생겼던 1989년에 과연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을까요? 5위입니다. 한영애의 루실. 4위는 이정석의 사랑의 대화였어요. 계속해서 3위는 최성원의 이별이란 없는 거야. 최성원 씨는 제주도의 푸른밤 이 노래로도 이름을 알렸죠. 2위는 80년대 후반 가요 차트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서는 명곡이죠. 1위입니다.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와, 8위가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가 있었거든요. 변진섭 씨의 노래가 10위권 안에 두 곡이나 랭크도 있어요. 자, 그럼 1989년을 장식한 노래 세 곡 들어볼게요. 최성원의 이별이란 없는 거야,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서는, 변진섭 홀로 된다는 것.

두시의 뮤직 김민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뉴 함께하고 있죠. 1989년으로 여행을 떠나봤어요. 자, 그렇다면 6월 마지막 주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5위입니다.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The Living Years. 4위는 마돈나의 체리쉬였고요. 3위는 마티카의 토이 솔저스. 후렴구에서 들리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노래예요. 2위입니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 이 노래의 가사에는 판문점이 등장을 해요. 아니, 팝송 가사에, 그것도 1989년에 판문점이 등장한 이유는 이 노래 가사가 빌리 조엘이 태어났던 1949년부터 1989년 사이에 있었던 100개 이상의 사건, 사고를 가사로 담았기 때문이래요. 1위입니다.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리차드 막스의 아내가 바로 배우 신시아 로즈인데요. 이 노래는 남아프리카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던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네요. 어머나. 자, 그럼 1989년을 장식한 팝송 들어보시죠. 마티카의 토이 솔저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 그리고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자, 오늘은 1989년으로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을 쭉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곡을 만나볼 차례예요. 첫 번째 신곡은 뮤지의 장마예요. 참 시기적으로도 참 타이밍 맞춰서 잘 배달된 노래 같은데요. 이 예능에서의 유쾌한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뮤지 그 특유의 그 깊고 세련된 시티팝 감성을 제대로 꺼내들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릴 때 스피커 볼륨 가득 높여서 들으면 딱 좋을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 올여름에 라디오에서 많은 사랑 받을 것 같아요. 이어서 소개할 신곡은요. 제이세라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가요계의 감성 보컬 제이세라답게 애절한 발라드 들고 왔네요. 후반부로 갈수록 고음이 시원하게 터져 나오거든요. 역시 가창력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따끈따끈한 신곡은 이름만으로도 설레죠. BTS, 우리 방탄이들의 Come Over입니다.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선보이는 선물 같은 신곡이라서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 차트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트렌디한 팝 사운드에 멤버들의 개성 있는 보컬과 랩이 아주 촘촘하게 얹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 그냥 편하게 들어봐 이렇게 무심한 듯 툭 건네는 노래라서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자, 이 신곡 세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 의지해 이겨내기도 하지만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에서처럼 원망 섞인 탄원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하느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시나이까. 바로 이 기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탄원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실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숲이 제법 무성해진 오솔길 함께 걸어봅니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오늘 첫 번째 노래의 선물로 이형진이 부르는 내 생애의 모든 것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시어 남편과 아들 곁에서 영면에 든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남편을 거듭 잃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원망과 탄원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실까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소설가 박완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원망과 탄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원망과 탄원하는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원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르고 싶은 일, 원망스러운 마음,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느님께 기도 올리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원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거나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노래 하나 들으면서 그 탄원 기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사라 맥락클란이 부릅니다. 엔젤.

사라 맥락클란이 부르는 엔젤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 일기예보에 관심 많이 가지시죠? 올 여름은 과연 날씨가 어떨까? 그러면서도 이 예년 기온, 평년 기온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한결 좀 마음이 놓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워낙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익숙한 기온, 또 예년 기온일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폭음, 또 평년 기온까지 이 널뛰게 하는 이 초여름, 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55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옥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가 잠시 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네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감사드리며 오솔길에 두 손 모읍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사연 감사합니다. 좀 비가 좀 내렸죠, 지난주 중에. 갑자기 또 비가 내리면서 되게 우산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 막 이렇게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을 즐겨라. 우리가 참 많은 경우 이 오늘, 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에 받은 상처들, 네,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 많죠. 또 현재를 살지 못하고 이 앞으로 펼쳐질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또 마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든 또 미래에 매여 있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복음에도 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조언과 권고가 또 복음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이 걱정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본성적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 또 신앙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785님, 크리스티나님, 바로 그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이 기쁘게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070님, 신부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막내딸 로사리아가 냉담 중이었는데 이 계기로 주님 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딸 로사리아,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냉담하는 자녀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성당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혹은 뭐 청소년들에게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 감동을 줄 때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돌아서고 또 변해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로사리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감동을 전해줄 수 있으면 분명히 하느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임유리님, 외출하려다 방콕입니다. 신부님, 비가 다시 많이 오네요. 오솔길 산책하렵니다. 악기 박물관 고양이들 밥 주러 내일 가려고요. 메모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임유리님, 또 이렇게 일상의 풍경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출하려다가 비가 와서 방콕하기로 결심하셨군요. 가끔씩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뭐 비를 맞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산을 들고 이렇게 산책해보는 것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빗소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도 하고 또 평온하게도 해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비가 확 내리게 되면 사무실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잔잔한 음악 하나 틀어놓은 채 이렇게 내리는 빗소리 이렇게 좀 잠겨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차분함과 평온함이 좀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리는 비가 우리 마음을 또 평온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노래 선물 속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이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해.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매우 강한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당신을 위해 목숨마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제자됨의 기준이 매우 무겁고 엄격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을 버리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살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서는 안 될 것만 같고 하나뿐인 목숨마저 바치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이 맞나 하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삶의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있는 대상인 부모와 자녀가 진정 누구의 것인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숨을 쉬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깨닫고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 나의 외모나 건강, 성장 환경, 인간 관계 등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운이 좋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놓치고 살 때 감사함은 사라지게 되고 시기, 질투, 거짓, 교만, 적대감 등과 같은 문제가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지금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 머릿속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과 내 몫을 찾는데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함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더 큰 보상과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태도에 머물러 보고 내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향 또 보내주신 주말 풍경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유림님,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과학자의 말에도, 미술가의 그림에도, 아이의 낙서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느님이 보여요. 내 마음이 느끼는 하느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을 더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고 순명하게 됩니다. 네, 김유리님, 이 엄청난 이 영적 깨달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계시네요.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맞죠?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느님은 곳곳에 아주 특별한 혹은 너무나 미소한 모습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낙서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이 김유림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을 옆에서 느끼는 사람들도 매우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만나고 발견한 하느님을 주변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또 하느님의 자녀 되시길 응원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봄님, 신부님 오늘은 좀 늦었네요. 재방송까지 들을게요. 네, 좀 늦게 방송 들어오셨나 보네요. 또 재방송까지 또 이렇게 찾아서 들으신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 함께하는 이 오솔길 내 시간이 우리 김봄님 마음 안에 따뜻함과 또 하느님의 위로가 가득 담기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예혼님도 들어오셨네요. 찬미예수님, 기도의 오솔길 재방으로 다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방도 인기가 많네요. 이 방송하는 시간대가 참 늦은데 또 그 시간에 또 깨어 있으면서 재방으로 또 이렇게 찾아오신다니 아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정예호님 또 마음에도 이 오솔길 산책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위로가 가득 네, 피어오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도 사연과 관련된 기도 지향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51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 날과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날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아직 성당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에 혼자 성당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런 감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서운함이 쌓이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떠오르네요. 네, 5103님. 네, 그런 감사함과 원망, 또 때로는 확신과 의심.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네요. 무엇보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향. 남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 이것만큼은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도 올라오네요. 우리 기도의 오솔길 모든 기도 동지님들이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서 우리 남편분 마음 안에 아주 작은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날은 감사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고 어떤 날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5103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신앙을 함께 나누지 못해 외로울 때 자꾸만 부족한 것과 아픈 것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소서. 또 우리 삶에 이미 와 있는 은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 무사히 맞이한 아침,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작은 기쁨 하나, 작은 위로 하나, 작은 희망 하나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은총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라우다떼가 부르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스윗소로우가 부르는 노래할게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현 야고보,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에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기도 속에는 겸손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은 일들로 얼룩지고 어지럽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로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동시에 나의 믿음도 함께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백인대장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증거를 요구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백인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힘이 있고 그분은 나를 통솔하고 이끄시는 사령관이심을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백인대장의 고백에는 믿음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조차 우리는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연중제 1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휴일인데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고 자꾸만 업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토요일인데 벌써부터 월요일이 두렵고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불안이라는 녀석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바쁜 현대인으로 살면서 불안을 벗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오매불만 기다렸던 토요일까지 불안 초조하게 보내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일단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좋은 노래 함께 들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고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은 시원한 보사노바로 시작해봤어요. 최하얀 여름바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 좀 한가한 시기를 보내는 코미도 있을 테고 반대로 업무가 많은 시기인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바쁜 때에는 쉬는 날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주말인데도 일을 미리 해둬야 할 것 같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한 번은 친구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 야근이 많을 때는 밤에 잠도 설친대요. 몸만 바쁘면 괜찮은데 마음까지 바빠서 잠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불안이란 현대인의 고질병 같은 걸까 생각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일 생각이 10분에 한 번 나던 거 1시간에 한 번 나고요. 또 반나절은 생각 안 나기도 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자기만의 해소 방법이 있다면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겠죠? 비상약처럼 불안 처방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데이식스 사랑 이게 맞나 봐. 한국 사람들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춤도 잘 추잖아요. 한국의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퍼스트 솔로이스트인 전민철 발레리노가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는 소식이 있네요. 발레 공연의 고전 명작입니다.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인 오데트와 사랑에 빠지는 왕자 지크프리트. 이 역을 연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워낙 우아하면서도 격정적인 작품이라 전민철 발레리노 버전의 지크프리트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일시는 오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라고 합니다. 백조의 호수 하면 음악

부터 유명하잖아요. 차이콥스키의 명곡을 직접 듣는 낭만도 누릴 수 있겠네요. 혹시 다녀오시는 분들은 후일담 좀 나눠주세요. 개피의 2019, 스탠딩 에그, 무지개.

개피의 2019 스탠딩 에그 무지개 두 곡이었습니다. 여기 누구보다 K-POP을 사랑하고 증오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애증을 주체하지 못하고 DJ인 공연, 슬프베 K-POP 파티를 기획하기도 하죠. 그에게 한국 가요는 자신을 살린 존재입니다. 자신을 향한 미움 가득한 쪽지를 받은 초등학생 시절, 집 밖에 나가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않던 시절, K-POP을 들으면서 그 시기를 견뎠죠. 동시에 그에게 한국 가요는 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수를 사랑하는 팬들의 팬덤 문화가 변질되는 현실, K-POP 속에서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의 괴로움을 느끼죠. 성숙 없고 반성 없고 의리까지 없는 일부 생산자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K-POP을 향한 애증을 그는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놓습니다. K-POP에 연루된다는 건 나의 수많은 입장들과 싸우는 일이라고 털어놓죠. 이렇게 솔직한 K-POP 덕후의 이야기, 복길 작가의 신간 펑펑 소식이었습니다. K-POP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신하의 Perfect Man, 카라 Pretty Girl.

보통의 우리.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인은 단어 세 개 없이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뭐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어떻게 이 말들 없이 입을 여나요? 이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추임새 같은 거잖아요. 진짜 이 세 단어 안 쓰려고 해봤거든요. 잘 안 됩니다. 심지어 말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안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꼭 안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말 위에 양념처럼 솔솔 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시작하는 말일수록 구미가 당기고 재미있는 소재라는 거. 이 말들 없이는 맛깔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질 않으니 제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나 봅니다.

한국인은 이 세 단어 없이는 말 못한다죠?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습니다. 혹시 평일엔 괜찮다가 주말만 되면 두통에 시달리는 코미들 계실까요?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주말 두통에 시달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먼저 부족한 잠을 너무 몰아서 자게 되는 경우. 평일과 수면 패턴이 너무 달라지면 두통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식사시간, 이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대요. 공복시간이 길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줄어들어서 두통이 생긴다는 거죠. 또 낮잠을 너무 오래, 길게 자는 것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아니라 너무 길게 자게 되면 오히려 피로가 가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너무 긴 낮잠 피하고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 황금 같은 주말을 두통으로 보내진 말아야겠죠?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Yeah.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허스키한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죠. 권은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아무 의미도 맥락도 없는 쇼폼 영상이나 콘텐츠를 멍하니 보게 되는 현상.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브레인 롯이란 신조어인데 들어보셨나요? 이 영어 단어를 직역하면 좀 해석이 무섭습니다. 뇌를 가리키는 브레인과 썩는다는 의미의 롯을 합친 말이거든요. 뇌썩음, 뇌부패, 뇌끊김 같은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 브레인 롯은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정도로 주목을 받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SNS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쇼폼, 또 맥락을 모르겠는 영상을 그냥 이상하게 계속 틀어놓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두뇌에 아무래도 좋진 않겠습니다. 저만 해도 좀 이상한 짧은 콘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왠지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상 접하는 게 너무 흔하고 쉬워진 세상. 어떤 콘텐츠는 오히려 지적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거. 저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영지와 디오가 함께했어요. 스몰걸.

아, 이두곡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영지와 디오가 함께한 스몰 걸 이어드린 곡은 조지의 보트였습니다. 아, 이제 토요일 오후도 어느덧 저녁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행복의 보트 타고 토요일 저녁도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월요일 전에 아직 일요일 하루가 한 발이 더 남았잖아요. 기쁩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앞서 얘기했듯이 왠지 좀 마음이 바쁠 때가 있어요. 뭐 업무가 유독 바쁜 시기라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미리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겹칠 때 더더욱 마음만 저 멀리 앞서 나가기도 하고요. 오늘은 저와 짧은 한 시간이었지만 함께 음악과 함께 걸으면서 종종거렸던 마음을 좀 느슨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김장훈의 오페라 보내드려요. 이 곡처럼 많이 웃는 토요일 저녁 보내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소리 이맛 대구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맛 대구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말 아름다운 것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졸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이 시간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고요. 또 폈다가 금세 져버리는 꽃이며 아니면 저물어가는 노을이며 이 모든 것들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흐르고 변해서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삶의 행복도 그리고 슬픔도 계속 같은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붙잡고 싶은 순간이 슉 하고 지나가고 견디기 힘든 시간도 그냥 흘러가겠죠.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코요태 만남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진짜 속마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려는 시도.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를 잊지 말아주세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말씀, 또 이런 이웃도 있어요, 이런 이웃도 한번 취재해주세요, 요런 요청들 샵 1053번, 한 건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의 방송 토크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네, 오늘은 약간 훈훈한 현장으로 떠나갔다 오신 것 같은 그런 허윤이 리포터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현장이기도 한데 네. 환경과 관련한 그런 현장이어서 네. 훈훈하기도 하고 앞으로 기대되고 네. 환경 선생님들이 이제 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금천 호암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양성 교육을 하신 거예요. 환경 선생님 또는 뭐 익숙한 말로는 환경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서 네. 이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께 환경 선생님이라는 이제 호칭을 주시고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연계기관에 이제 나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건데요.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5회차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10분의 환경 선생님들이 앞으로 7월부터 지역으로 나가서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그 임명장 수여식 현장 취재했고요. 네. 지난 6월 10일에 복지관에서 있었는데 이 금천구 지역에 호암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금천 호암 다른 지역 복지관과 이제 좀 구분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산 이름을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예, 금천 호암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소감을 한 분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대로 한번 현장음으로 담아봤고요. 어른들이 손주에게 환경 동화를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과 배우는 것이 이렇게 다른지 몰랐다. 뭐 다양한 말씀 해주시는데 예, 수여식 현장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임명장 김재훈. 위 사람은 금천구 환경교육활동과 양성전문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 환경선생님 환경교육활동가로 임명합니다. 2026년 6월 10 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장 안성화.
3: 우리들 세대에서는 다 전략이 몸에 배어있거든요. 뭘 하나를 보면 아 이거를 뭘로 한번 더 쓰면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한 정도였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더 업이 됐다는 생각에 아 교육은 받고 볼 일이다 한 생각에 감사했고요.
4: 특히 이제 저는 작년에 태어난 손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웠던 환경 동화를 우리 손주에게 직접 들려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가슴이 막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거창한 환경 운동보다는 그냥 집에서 작게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정말 집에서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환경을 알려줄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0: 아, 네. 이 당장이 네. 배운 것을 또 그 손주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효용감을 가지시고 또 벅찬 그런 소감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그럼 이 어르신분들이 이 교육 수료를 일단 하신 네. 현장이긴 한데 이거를 왜 이제 배우겠다고 하신 건지도 이제 들어보셨나요?
1: 그 이제 복지관에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딱 복지관마다 제가 이 코너를 이웃 기웃기웃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다양한 홍보지들이 있더라고요. 게시판이고 한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 복지관을 모르는 분들은 계셔도 없나요?
0: 아.
1: 네, 한 가지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어르신들 현장은 스마트 기기를 이제 활용하시는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1: 뭐 그런 아니면 어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요일별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0: 네.
1: 또 특히 만 60세부터 지역복지관을 이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것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거였는데 이 코너를 하면서
0: 네.
1: 자주 복지관을 드나드시다 보니까 정보에 더 밝아지시는 거고요.
0: 아.
1: 예,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다른 이웃의 동료에게 또 전달해 주셔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0: 네.
1: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현장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선생님 활동하시고 활동가까지 이어지기에는 뭔가 좀 호기심도 많으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욕구가 좀 많으신 지적인 욕구가 좀 있으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도 한번 넣어봅니다.
0: 네.
1: 피셜입니다.
0: 그렇군요.
1: 답이 되셨나요?
0: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하시는구나라는
1: 그렇죠.
0: 것도 이제 우리 리포터님을 통해서 알게
1: 네,
0: 되는
1: 네,
0: 것이고
1: 그렇죠.
0: 또 생각보다 우리 그 어르신 분들이 호기심이나 아니면 열정이 또 가득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잘 찾아서 하시는구나 싶은
1: 그렇죠.
0: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1: 지속적으로 12월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이 아마 단계별로 어떤 평가에도 하시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또 세대를 달리 가시더라고요. 어떤 파트는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아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또 두 번째는 경로당을 가시거나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조별로 나눠져 있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어떤 홍보 인식 개선, 예,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또 세대별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회기, 4회기에는 그 연령대별 어떤 교육도 따로 받으셨다고 하고 마지막 5회차에는 직접 어떤 이제 그 내용으로 내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셨다고 해요.
0: 직접 시연도 하시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5회기 동안에 진짜 알차게 공부를 하셨구나 교육을 받으셨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것들을 좀 5회기 동안 배우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0: 네.
1: 어른들이 진짜 다양하게 그 호칭부터 어떤 용어부터
0: 네.
1: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이다라는 거죠. 수거는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0: 그쵸.
1: 용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는 사람들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배출이다라는 그런 용어나 환경이 지금 어떤 기후 위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환경 선생님은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흘려듣는 수도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예,
0: 있죠.
1: 그래서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잘 준비해서 교육을 해보겠다라는 다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의 이제는 인터뷰로 들어보시죠. 현장음이 아닌 소감입니다.
0: 네.
5: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이라는 거. 수거는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배출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구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잘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6: 기후는 날씨는 오늘의 변하는 날씨를 얘기하지만 기후는 3개월 동안의 날씨를 평균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맞구나.
7: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도 이게 휴지를 뽑아 쓴다든지 물티슈를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 이게 나라도 안 쓰면 따라서 안 쓰더라고요. 아이도. 그래서 아 이거 배우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 애들한테 그냥 서서 하면은 노인네 잔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준 걸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도 반감 없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고 결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죠.
9: 여기 오기 전에는 기후변화에 이렇게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교육에 참여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제가 이제 방송용 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힘은 결국 교육에 있고 사명감에 좀 더 초록빛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6: 저는 이제 캠페인 맡았어요. 이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홍보하면서 기후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는지 홍보 캠페인하고 시티가 붙이고 지역을 살리는 환경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파이팅!
0: 네,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 기웃 금천 호암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 환경 선생님 환경 교육 활동과 수료식 현장음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분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정말 다양한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그 열이나 네. 예, 또 소감들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 능숙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휘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진짜 제대로 뭔가를
1: 진짜요?
0: 네, 진짜 네,
1: 전문가처럼.
0: 뭐, 네, 전문가처럼 진짜 오해라고 했지만 그 오해 동안 정말 진하게 배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식당을 가셨는데 이 작은 휴지 하나, 물티슈 하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사용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하지 않더라라는 작은 거에서 뭐 텀블러는 요즘에 다 어른들도 기본이신 것 같고요.
0: 네.
1: 뭔가 일회용을 제안을 할 때 그 뭐 매장이나 이런 데서 아 저는 괜찮습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좀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0: 네.
1: 환경을 지키는데도 좀 큰 소리로 아닌 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거절의 용기도 사실 필요한데 비닐봉지나 일회용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괜찮다라고 거절하는 그 작은 사회 안에서 그 생활 안에서의 실천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1: 금천구 지역이 2050 탄소 중립 시민 실천단을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구 차원의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요즘은 뭐 지역사 안에서 굉장히 넓게 환경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 환경 교육 활동과 환경 선생님도 금천구 지역 내에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좀 자리매김하고 좀 더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해 주시네요. 금천 호암 노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의 선진아 사회복지사님의 얘기입니다.
0: 네.
10: 금천구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을 또 운영하고 있고 거의 진짜 순기능이죠. 이 환경선생님이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삶도 변하고 지역사회 아이들의 삶도 변하고 또 담당자인 저의 삶도 변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좀 담당자로서 많은 애정이 네, 있습니다. 진짜 직접 오신 분들이세요. 전화 오시면서 나 이런 거 관심 있는데 나 하고 싶어요. 나 꼭 하고 싶어. 심지어 아직 대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인재상 중에 열정이 있는데요. 저희 환경선생님들을 보면은 항상 그 열정이 너무나도 느껴져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동료분들도 저한테도 인재상에 열정이 참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인 만큼 저희가 정말 금천호암에 환경선생님 했을 때 다들 환경선생님 알죠? 이렇게 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또 복지가 가는 그 복지사 선생님께서 다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1: 맞아요.
0: 그래서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환경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시는 거고
0: 네.
1: 또 사회복지사님 입장에서는 또 지역 복지관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획을 하시면서 배우게 되고 선생님들과 또 대상자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판을 털을 만들어 주신 건데 그 현장에서 배우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진아 선생님은 수여식 현장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0: 네.
1: 사회를 되게 잘 보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안에서도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시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애정을
0: 그렇죠.
1: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이 바람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좀 소문난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금천 호암 노인종합복지관의 환경 선생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허윤이부터 이웃기웃기웃 금천 호암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환경 선생님 환경교육활동과 수료식 현장 같이 들어봤고요. 이제 7월이잖아요.
1: 네.
0: 우리 리포터님
1: 아, 그러네.
0: 더운데도 기웃기웃을 하실 수가 있을까?
1: 시원한 기웃기웃 좀 하면 안 될까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현장을 잘 고르셔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1: 그래 보겠습니다. 잘 네. 기웃기웃해서 다음 주에도 나타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토요일 저녁 라디오 커뮤니티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의 이웃집 PD 빠다니엘 신혜석 다니엘 PD입니다.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동국대학교 환경소모임 에코코의 활동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님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섯 분이나 출동을 해주셨는데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 에코코 활동가님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친 환경소모임 에코코입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동아리로 모두 함께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키고 그 방식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인 이주환입니다.
0: 야,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또 자기소개 먼저 하기 전에 딱 깔고 가시는 이 느낌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말고 이제 쭉쭉 한 분씩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코 임원진으로서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부회장 정희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돌아오시면서.
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회장을 맡았던 서우영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코 부서 중에서도 환경교육팀 팀장을 맡고 있는 남궁예원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TF팀에서 팀장 맡고 있는 봉채영이라고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연구기획팀에서 팀장 맡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여섯 분, 이주환 회장님, 정희범 학생, 서우영 학생, 남궁예원 학생, 봉채영 학생, 이정민 학생 이렇게 여섯 분을 모셨고요. 다들 그냥 활동가가 아니고

0: 저마다의 역할, 팀장님, 부회장님, 뭐 전임 회장님 여러 가지를 맡고 계시는 중책을 맡은 분들이 총출동해 주셨습니다. 이웃집 라디오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드릴 텐데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코 이 동아리 이름부터가 뭔가 확 와닿으면서도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에코코는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에코코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소원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저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동국대학교의 상징인 코끼리와 환경을 뜻하는 에코를 결합해 에코코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에코CO2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이름입니다. 현재 에코코는 크게 연구기획팀과 환경교육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회장님이 개괄적으로 이렇게 그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임 회장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쭉쭉쭉쭉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 몇 년 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1: 저희는 이제 동국대가 끝날 때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자기 소개하실 때에도 막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들 팀장이시고 그러신데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그 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먼저 환경교육팀 팀장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0: 네, 남궁예원 학생님입니다. 남궁예원 네. 학생.
2: 환경교육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팀입니다. 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환경에 대해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환경교육팀 팀장님 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재미있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 먼저 연령대별로 친구들을 잘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또 따로 있고 또 고학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따로 있어서 저희는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임 팀장님이 주시는 것도 게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연구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개발한 다음에 이 어떤 그 환경 그런 뭐 축제라든지 그런 데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뭐 부스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2: 네, 동국대학교 축제에서도 부스를 운영한 적이 있고 그리고 현재 환경교육팀에서는 서울 동작구에 또 어떤 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 센터의 아이들과 환경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오, 뭔가 지금 한 팀의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체계가 좀 잡힌 그런 동아리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팀 이야기 어떤 분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3: 네, 연구기획팀에서는 매달 하나의 환경 주제를 선정해서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기도 합니다.
0: 그럼 이정민 학생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환경소 모임이면서도 학회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3: 네, 저희가 매달 세미나를 열고 있어가지고 학회에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교수님까지 참여하는 학회 느낌으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3: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청년이 탄탄한 설과 같은 대외 활동이나 교내 캠페인,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교수님은 그러면 이 동아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활동을.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3: 이제 저희가 진행한 세미나를 보시고 마지막에 총평해주시면서 잘된 부분이나 약간 아쉬웠던 부분 지적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역할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0: 근데 보통은 이 교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 되게 교수님 눈치 보이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대학 소모임이지만 우리 에코코 교내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지역사회 연계해서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0: 환경 이슈, 기후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지역 사회와 협력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좀 기억에 진하게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작년 회장으로서 작년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작년 회장 서우영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1: 네,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가 지역사회의 친환경 매장들이랑 함께했던 중구 환경 지도 프로젝트입니다.
0: 네.
1: 중구에는 생각보다 많은 환경 매장들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매장 정보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채식 음식점, 제로 웨이스트 샵, 텀블러 할인 카페 등등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다 하고 직접 방문해서 방문기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직접 시민들이 방문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각 테마별 친환경 가게 3개를 엮어가지고 직접 스탬프 이벤트를 개발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활동을 준비하면서 가게들에 직접 소통을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매장 사장님들도 직접 발 뻗고 나서서 스탬프 이벤트에 금전적 지원까지도 해주셔가지고 활동도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너무 큰 도움이 되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이야,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 뭘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그 서우영 전임 회장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가게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사장님 한번 이런 거 있는데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0: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았죠?
1: 아, 네,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신 분도 계시고
0: 그죠?
1: 네.
0: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막 협상의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습득을 하였나요?
1: 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또 저희가 뭘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손님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도 다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조사해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협상이라든가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뭐 거절당하셨을 때 물론 뼈 아프지만은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의 기억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1: 아, 네. 너무 특히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먹을 것도 주시고 진행하게 되면 손님들한테 저희가 준 혜택보다 본인이 더 해서 주겠다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사장님 덕분에 마음도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찾아보면 되나요?
1: 우선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에코코 검색하시면 동아리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도랑 같이 뭐 여러 가지 가게들 방문기도 보실 수 있으시고 스탬프 이벤트는 지금은 종료됐는데 뭐 올해 회장님께서 여력이 있으시다면 또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올해 회장님 이주환 회장님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전임 회장님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긍정적인 압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환경 소모임 에코코의 학생 활동가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동국대 하면은 또 지금 또 축제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대동제를 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다회용기 사용을 그럼 에코코가 이렇게 발제를 해가지고 모든 그 부스들이 좀 그거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2: 일단 우선 올해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0: 네.
2: 축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행사인 만큼 동시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제를 즐기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왔고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과대나 그리고 여러 동아리 그쪽에다 먼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참여하실 건가? 라는 의사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진행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그 우리 전임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나름의 전략과 영업의 활동이기도 한데 직접 발로 뛰신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쉽지 않겠는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것만 하시지? 네,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막 어려웠던 뭐 설득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덥석 뭐 해보자라고 했다든지 깊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2: 먼저 일단 다른 단과대랑 동아리 쪽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네. 다른 단과대랑 동아리는 해당 그 다이어기 사용하는 것보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더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먼저 다이어기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해 여러분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희가 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이어기가 이제 일회용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가지고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사실상 제공해주는 의미로서 다이어기를 드리는 거여서 저희 입장에서도 돈이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0: 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더, 야, 근본적으로 그럼 다회용기를 에코코가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0: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요? 아, 제가 너무 탐정같나요? 안 돼도 궁금해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약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이 탄탄한 서울 대활동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해당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0: 야, 그렇게 해서 축제를 다회용기로 진행을 했잖아요. 축제 끝난 다음에 진짜로 실제로 요, 그 의도했던 대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2: 저희가 생각했을 때 원래는 일회용품으로 이제 버려질 쓰레기들이 상대적으로 주점에서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학교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학교 측에서도 이제 저희와 협업해서 진행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야, 그럼 올해 동국대 대동제를 만약에 놀러 갔다. 그럼 이제 용기가 일회용기인지 다회용기인지 한번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잘 설명해 주신 이주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요즘에 대학생들이 하도 뭐 취업이다, 뭐 학점이다 해가지고 뭐 원래부터 바빴지만 요즘엔 더 바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캠페인을 기획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들 막 그냥 뭐 스티커라도 붙여주세요 하면서 막 쌩 하고 가고 귀 막고 그냥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들을 붙잡는 에코코만의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환경이라고 하면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을 공부해야 한다기보다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게임 요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거창한 의무처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요보다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기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봉채영 학생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그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캠페인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3: 작년에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달 캠페인과 게임을 진행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 건물 지하 1층에서 에코 촉감 상자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스터리 상자 안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넣어놓고 손만 넣어서 만진 후에 그게 어떻게 분리수거 될 수 있을지 유추해서 네이버 폼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거나 하는 이런 재미있는 게임 요소를 활용해서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상자에 손을 넣어요?
3: 네, 상자에 손을 넣어서 저희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물품을 넣어놓고 그게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지 유추해서 적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0: 그러면 참여자분들의 그 후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체험이다 보니까.
3: 그냥 말로만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보다 와서 해주시고 재밌다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참여율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효과적인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저 여러모로 이제 그 학생들의 정말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거창한 구호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봉채영 학생의 말이었고요. 기후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니까 이런 활동들을 쭉 하시는 것일 텐데 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활동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4: 사람들이 환경 활동을 활동 과정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4: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시지만 실제로는 환경 활동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개인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들께서 이제 환경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대학 축제 주점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제한을 하면은 이제 축제 운영진이 행사 기간 내 직접 세척이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현재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은 전문 업체가 수거와 세척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운영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회용기가 진짜 그냥 뭐 저도 사실은 그 바쁜 현장에서 설거지까지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이었네요.
4: 네, 이미 그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릇을 받고 그다음에 축제 이제 부스 내에 이제 다회용기 중심 리필 스테이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이제 저녁 주점 때 이제 용기 사용이 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부원들이 발 뻗고 나서서 이제 그릇을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11시나 12시쯤 이제 축제 운영이 끝나는데 그때 저희가 다시 다 수거를 해서 그걸 이제 다회용기 업체에다가 보내고 이제 다회용기 업체는 또 이제 그 세척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와, 생각보다 본격적인 것이었는데 제가 상상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 방금 좋은 말씀해주신 정희범 학생 지금 현 에코코 부회장님이시죠?
4: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아주 제대로 얘기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코 정말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데 뭐 또래들을 위해서 뭐 그런 활동도 하지만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코가 그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3: 네, 요즘에는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자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도 반딧불이, 새똥구리 이런 것들도 거의 못 봤었는데 요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흔한 잠자리, 매미도 무서워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아이들이 누릴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든 오염들을 아이들은 평생 동안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이 환경과 친해졌으면 합니다. 남아있는 자연과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배우기 시작한다면 이 자연을 더욱 아끼고 가꾸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0: 근데 일단은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쇠똥구리 뭐 이런 그 친환경을 대표하는 그런 곤충이라든지 동물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 네,
0: 물론 동국대는 남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조금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이 뭐 체험하거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3: 사실 반딧불이나 쇠똥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체험형으로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교육을 통해서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안타깝네요.
3: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청취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동국대학교 환경소 모임 에코코의 6명의 활동가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정기 세미나나 토론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아리이기도 한 에코코인데 새롭게 알게 된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5: 네, 저희가 올해 정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 중 하나가 가로림만 국제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블루카본 문제였습니다. 보통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확대, 재활용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갯벌과 같은 해양 생태계도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가로림만 사례를 공부하면서 해상풍력 발전처럼 탄소를 줄이는 방법과 갯벌을 보존하는 방법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생태계 보전 역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이런 그 지속적인 환경 이슈 같은 것들 이제 그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5: 저희는 매월 지도에 보면은 무슨 무슨 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경 관련된 날을 쫙 리스트업해서 해당 주제에 관한 올해 토론에 어떤 날을 선정을 해서 해당 주제로 토론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조원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그렇게 선정이 된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팀플처럼 나누나요?
5: 저희가 보통 한 번 할 때 발제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의 팀원이 발제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앞에서 약간 발표 형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제문을 쓰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발제를 한다는 건 그 내가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서로 공부할 분야를 공부해서 다시 씹어서 이렇게 잘 소화해서 보내주는 건데 내가 잘 못하면 다른 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해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좀 약간 에코코가 해온 활동들 중에서 자랑스럽고 멋있고 야 막 그런 활동들 얘기를 돌아가면서 여기 팀장님들 전임 회장님 부회장님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솔직히 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단체 동아리는 위기가 있습니다. 에코코라고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도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있었다, 뭐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것들.
2: 사실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준비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실천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해외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럴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왜 이 활동을 시작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다 주거나 다용기를 사용하는 모습, 환경에 대해 질문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팀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이 모두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뭐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팀원들 입장에서 에코코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성장한 것 같다. 이거는 정말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싶은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이 주제는 또 전임 회장이었던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0: 네, 서우영 학생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1: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환경 동아리를 벌써 8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매년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특히 네. 에코코를 운영하면서는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회장이라는 자리가 동아리 내에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총괄해야 된다는 면에서 되게 바쁜 나날들을 보냅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사실 거의 입김 같은 건 하나도 없고 회장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단체여가지고 뭐 돈도 그렇고 교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애들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부원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싶고 한데 동아리 자체에 예산도 없고 하고 싶은 활동 하기에도 또 돈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발을 뻗고 나서서 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또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다회용기 축제나 이런 활동들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체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사람을 다루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말 안 듣는 부원들도 가끔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마치고 나면 진짜 많은 일들을 겪고 진짜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회장님께서 저보다도 역량이 뛰어나시지만 단체 운영이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회장이 외로운 자리지만 부회장님이랑도 잘 소통하시고 또 전임 회장인 저랑 또 술도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확실히 이게 전임 회장님이 막 얘기를 하시니까 회장님이 막 복합적인 감정을 지닌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그만큼 무거운 잔이.

0: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에코코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아까 나온 것처럼 정기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 이슈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교내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또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이제 학생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아까도 나왔던 다회용기 축제를 더욱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작년에도 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더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은 동아리와 학내 구성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회용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축제를 통해 친환경 문화가 학교 안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에코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일목요연하게 목표를 정리해 주신 정희범 우리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1: 근데 저보다도 이제 저희 부원분들과 특히 팀장님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코코가 이렇게까지 넓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굉장히 훈훈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다가와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고 이유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이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이제 에코코 활동도 결국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의 작은 실천과 경험들이 이제 나중에는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교 동문 중에서 데이식스 멤버분이 계신 만큼 제가 이 노래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는데
0: 아, 네. 우리 정희범 부회장님이 강력히 주장했고 모두가 그냥 동의하였다. 자, 그럼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오늘 나와주신 동국대학교 환경소모임 에코코의 활동가분들 이주환 회장, 정희범 부회장, 서우영 전임 회장, 그리고 이정미 팀장, 봉채영 팀장, 남궁영 팀장님까지 여섯 분과 이야기 나눈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에코코와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작은 변화는 물결처럼 번져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라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8: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

0: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분이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국새 노래 먼저 들려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짓게 한 6월도 온 끝자락을 향하고 있네요. 이혜인 수녀님이신데요. 6월 내내 당신을 기다리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까요? 흔히 옷 좋아하는 이들은 옷이 그렇고 그릇 좋아하는 이, 또 음반 모으는 이 등등 마찬가지고요. 예쁜 화초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그것을 갖는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자기만의 눈으로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게 더 좋다고들 하는 거죠. 소유보다는 함께함의 즐거움이죠. 길가에 잡초 하나도,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나만의 감수성과 상상력, 그리고 매혹될 줄 아는 열린 마음 갖춰져 있다면 소소하고 작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커다란 깨달음과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에 음악 쉼터죠. 음악 위주로 대화도 조금씩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리들을 차려놓습니다. 명동연가. 초여름 그런 기분에 맞는 음악을 골라봤는데 어떨지요?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상큼한 여름 노래였어요. 한지연의 여름 일기로 성기환의 명동연가 시작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소울의 라이드, 서동현과 10cm의 딱 10cm만 이렇게 두 곡을 또 이어드릴게요.

소울의 라이트, R&B 가수죠. 타마가 피처링한 2017년도 노래. 그리고 서동현과 10cm 함께한 딱 10cm만. 서동현 하면 빅노티로도 불리우는 네, R&B 성향의 곡 두 곡을 이어드렸어요. 이번에는 뭔가 여름스러운 노래. 7월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에 조금 코믹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위트 있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릴게요. 더 미리네맨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죠. 공포의 선풍기. 왜 선풍기가 공포인지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란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예, 이 노래도 진짜 무서워서 무섭다고 하는 노래라기보다는 뭔가 남양특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벨이 울린다. 벼랑간 나는 선택을 강요당한다. 수화기를 들고 변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이대로 숨어버릴 것인지. 따르릉 따르릉, 전화는 끈질기게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찾는다. 받지 않는다면 전화는 전화가 아닌 호출일 뿐이다. 수신자와 송신자가 만나지 않는 한 전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실 완성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전화도 나도 그 어느 것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든 것들이 완성을 열망하며 조금씩 완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언젠가 올지 모를 완성의 순간이 무섭다. 그것이 오르페우스의 에우리디케처럼 나의 시선을 돌려버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같이 걸을까요? 강한 가운데 자그마한 섬 하나. 그곳에 요즘 보랏빛 꽃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 하여 혹여 꽃이 지면 어쩌나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떠나보는데요. 바로 미르섬. 이름도 예쁘네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섬이에요. 미르섬. 공주에 있으니까 금강하고 관련이 있겠죠.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바로 거기에는 백제 때 공주를 지키고 서 있던 공산성 맞은편에 금강 자락 한가운데 떠있는 바로 그 조그만 섬 미르섬이죠. 은하수를 뜻하는 미리네라는 우리말도 용천이라는 뜻으로 붙여졌듯이 미르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섬이라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여의도가 한강 한가운데 떠있는 그런 섬이듯이 미르섬 역시 금강 가운데 떠있지만 역시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겠죠. 입구에 들어서자 귀여운 캐릭터 조형물 아래 세워둔 공주여유라는 충청도 사투리를 알파벳 U하고 결합시킨 재치있는 공주여유 그래유 사인을 보는 순간부터 뭔가 여유를 갖게 되면서 보랏빛 꽃길을 걷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네요. 공산성과 그 공봉루의 고즈넉한 풍경도 참 좋고 유유히 흐르는 금강이 실어다주는 바람 더 좋고요. 앙증맞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 보라색 꽃이 물결을 이루니 더없이 예쁘네요. 이 보랏빛 꽃은 뭐냐? 꽃 이름이 참 특이해요. 코끼리 마늘꽃이라고 하네요. 우리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죠. 햇마늘, 햇마늘 쫑 모두 내어주는 마늘이 이렇게 고운 꽃을 피우는 줄 미르섬의 보랏빛 꽃물결 사이를 걸으면서 알게 되네요. 네, 마늘꽃입니다. 그런데 그 마늘꽃을 특히 코끼리 마늘꽃이라고 이곳에서 부르게 된 건 보통 마늘보다 줄기와 잎이 훨씬 굵게 자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코끼리. 아이 주먹만 하달까? 탁구공보다는 조금 크고요. 그 동그란 보라색 꽃. 또 아주 깨알만한 작은 꽃잎들. 감싸져 있는 그 꽃. 게다가 보라색 마늘꽃 물결 너머로 노란 기생초꽃 물결 그리고 여름 코스모스까지 섬이라고 하지만 형형색색 고운 꽃들이 가득한 꽃정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초여름 꽃들이 섬 가득 강바람을 받으며 넘실넘실 춤을 춥니다. 강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몸짓이 참 자유롭고도 뭐하나 맺힌 것 없이 정말 허허로움 이 여유 충청도 느낌이 예유 그저 초여름 색색 고운 이 여유 있는 꽃들의 넘실대는 움직임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노을이 내리자 색색깔로 뽐내던 꽃봉오리마다 황금빛이 감돌고 강 건너 가로등불이 하나 둘 밝혀질 때면
두꺼운 곳이 다시 그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길. 초여름 산책길로는 이거만큼 멋진 길이 또 있을까 싶네요.

네,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미르섬이라는 너무나 예쁜 이름의 섬을 함께 걸었어요. 미르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공주에 있는 미르섬. 미르가 또 용의 순 우리말이다. 이것도 새삼 아 그렇지 하면서 참 용을 이쁘게 발음 미르 이렇게 발음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라는 생각이 덩달아서 들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올해도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지났다는 소리인데 참 세월이 빠른 건 저만의 느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로 샵 1053 우물정 1053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사연도 읽어드리고 음악도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통화에 100원입니다. 사연이 많이 들어왔네요. 2696님 애청자신데 성기환 DJ 이번 오늘 저의 신청곡으로 크리스 크러쉬의 뷰티풀 신청하니까 들려주세요 하면서 아주 재미난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2026년 한국 드라마 멋진 신세계도 매우 재밌어요. 그런가요?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그 라디오의 애호가이시면서 여러 개인적인 취향을 꼼꼼히 적어주셨는데 취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있다는 건 참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2696님 일례로 서울 시내버스 5623번 좋아하신다고 했네요. 네. 아, 5623번 버스 기사님이신가 봐요. 그렇군요. 예능 프로그램 가족오락관의 남성팀 애호가라고 하셨어요. 아,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리꾸링님 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크러쉬 뷰티풀 하면 또 도깨비 OST죠. 네, 그 추억의 드라마 OST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1696님 잘 들으셨어요? 크러쉬의 뷰티풀 들려드렸어요.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 좀 들어야겠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여름 노래 중에 고전이죠. 그리고 쿨하면 여름 음악을 많이 내는 냈던 그런 또 밴드로 유명하죠. 팀으로. 오늘은 이 여름 서머 함께 듣고요. 그리고 요맘때쯤이면 꼭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죠. UP의 바다. 세 곡의 추억의 여름 노래입니다.

시원한 여름 노래 세곡 들었습니다. 시원한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오히려 땀을 좀씩 이렇게 나게 하면서 시원한 바닷속으로 좀 들어가게 만드나요? 네, 아이돌 댄스 음악 중에

이여름 써머. 네. Forever라는 쿨의 열 번째 앨범에서 들었고 방금 들으신 노래는 유피의 바다였습니다. 이 노래 역시 뭐 여름 되면 우리 귀에 자주 이렇게 스치게 되는 여름 노래들이죠. 또 계절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들 뭐 아 여름에 이런 노래 듣고 싶다 하시면 그 노래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53으로요. 문자입니다. 한 통화에 100원. 4486님 애청자신데 긱스의 짝사랑을 신청해 주셨네요. 네, 긱스라면은 그 패닉의 이적도 참여했던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네, 기타의 한상원, 키보드의 정원영 등등 아주 쟁쟁한 뮤지션들이 함께했던 그런 프로젝트 밴드인데 긱스의 짝사랑을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1부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3: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4: 안 할래요.
5: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4: 그래.
3: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현의 명동년과 2부 시작했습니다. 더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의 신나는 스윙으로 시작했습니다. In the Mood. 네, 정말 스윙이란 장르를 대표하는 그런 곡에다가 또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네, 블루스 형식의 In the Mood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시작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스윙을 쭉 들었어요. 뭔가 여름의 활력을 좀 부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스윙을 들었는데 그 스윙 특집 끝곡으로 더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의 In the Mood 정해봤습니다. 7월 토요일에도 또 이렇게 2부 첫 곡으로는 뭔가 컨셉을 가지고 연주곡들을 이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라틴권의 음악 두 곡 들어볼까요? 까르미나하고 기타리스트죠. 고야가 함께했던 노래로 깐티네로 디 쿠바 또는 깐티네로 데 쿠바로도 스펠링을 쓰더라고요. D-I 또는 D-E 다 쓰는 모양인데 깐티네로 디 쿠바 쿠바의 선술집 주인이라고 번역 많이 하죠. 네, 1990년에 나왔던 그런 트랙이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렸고 또 한국에서 뭐 세계 음악을 트는 그런 또 FM 프로그램들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음악이죠. 그리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아주 그 뭐랄까요 부드러운 목소리 자칫하다가는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하여튼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특유의 부드러움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그런 목소리 몰리엔도 카페 네, 여름에 그 선술집과 카페를 주자리로 한 라틴 음악, 라틴권의 음악 두 곡입니다.

까르미나의 뭔가 이색적인 느낌이었어요. 서늘한 칵테일 같은 맛이었죠. 깐티네로 데 쿠바, 쿠바의 선술집 주인. 그리고 방금 들으신 브라스 소리가 아주 시원했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스페인 뮤지션이죠. 몰리엔도 카페,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레게로 좀 이어드릴까 해요. 이맘때쯤 또 레게 음악 들으면 참 좋죠. 뭔가 이열치열 그런 느낌도 있고, 또그 리듬이 시원한 파도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밥 멀리 하면 정말 레게의 신이죠. 네. 레게의 신일 뿐만 아니라 그 갖고 있었던 생각, 뭔가 하나됨, 그리고 통합을 노래한 그런 평화의 전도사였죠. 밥 멀리. 밥 멀리 앤더 웨일러스 시절의 대표작 중에 하나, Could You Be Loved라는 곡 먼저 골라봤고요. 또 The Melodians라는 아주 1960년대부터 활동했던 고전적인 그런 레게 그룹 있죠. 레게의 선구자 중에 한 팀이죠. The Melodians의 Rivers of Babylon. 나중에 우리한테는 보니엠의 디스코 편곡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익숙한 그런 노래지만, 원곡은 바로 이 멜로디언스의 Rivers of Babylon이죠. 그 보니엠 버전이 뭔가 조금 더 신난다면, 이 멜로디언스의 버전은 뭔가 좀 정말 바빌론 강가에서 하는 그 바빌론 유수에 관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슬픈 느낌, 그런 한의 감정까지도 서려 있어요. 그러나 리듬은 역시 여유 있고 신나죠. 그리고 지미 클리프의 뭐 이렇게 소나기 확 쏟아진 다음에 다시 하늘이 맑아지는 느낌의 그런 노래죠. I can see clearly now라는 곡, 세 곡의 고전적인 레게 노래들입니다.

참 여유있고도 밝은 그런 느낌의 레게들이었어요. Bob Marley의 Could You Be Loved, The Melodians의 한 맺힌 곡, Reverse of Babylon. 그러나 리듬은 참 여유있게 단단 딘딘딘딘딘. 그리고 방금 들으신 지미 클리프의 뭔가 파란 하늘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I Can See Clearly Now. 이렇게 세 곡의 밝은 레게 곡이었는데 이 자메이카가 달리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하는데 참 뭔가 고통이 많은 그런 나라죠. 또 거기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분들은 아프리카 고향이었는데 이제 뭐랄까요, 노예로 정말 원치 않게 끌려와서 자메이카에서 생활하게 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레게 음악에는 일종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스타파리안이즘이라고 하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뿌리 찾기 사상, 이런 게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레게 음악을 들었을 때는 왠지 저도 덩달아서 인류의 뿌리가 또 아프리카니까 뿌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교연의 명동연가입니다. 샵 1053, 우물정 1053 문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에만 옵니다. 주중에는 오지 않고 주말에만 저녁 때 2시간씩, 토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음악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늘어서 참 반갑습니다. 5603님께서는 아이가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른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올해 첫 물놀이였다고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해주셨는데 이 음악은 그러면은 내일 1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로 외국 노래들 많이 듣기 때문에. 또 3851님께서도 와 지금 엄마 집에 와서 부모님과 저녁 식사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사연을 소개받으셨다고. 아이고, 네. 올해 큰 시험 치르고 왔는데 편안하게 청취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귀한 선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늘 신청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귀한 선물입니다. 또 자주 80년대 강력한 락을 신청해 주시는 1616님 애청자신데요. 세대가 저와 비슷한 세대가 아닐까. 아재 소리 좀 들으실 것 같은. 음악도 보면 강한 헤비메탈 이런 거 많이. 오늘도 80년대 락 음악 중에서 Common Field Noise, Quiet Riot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그 드럼 소리와 아주 신나는 응원가의 느낌. 네, 다시 한번 추억 돋는 80년대 헤비메탈 곡 1616님과 함께 듣습니다. Quiet Riot의 Common Field Noise.

1616님 잘 들으셨죠? 정말 여름을 이 강한 리듬과 함께 더욱 열정적으로 보내시려거든 이런 노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Come on, feel the noise, Quiet Riot의 노래 들으셨어요? 좀 부드럽게 또 방향을 바꿔볼까요? 프랑스 노래들 라메르 하면 정말 샤를르 트레네의 명곡이죠. 따라서 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버전 하나 골라봤어요. Les Compagnons de la Chanson이라는 팀이 있죠. 1960년대에 특히 많이 활동을 했던 이 Compagnons de la Chanson 하면 뭐 샹송의 친구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여러 남성들로 이루어진 팀이죠. 이 팀이 또 멋진 화음으로 1970년대 말에 이 라메르 샬리르 트레네의 명곡을 해석한 바가 있죠. 그 버전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름에 들을 수 있는 노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짓 바르도 한때 전 세계의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베베로 불리죠. 앞에 이니셜 BB 따서 그 프랑스 말로 읽으면 베베죠. 아, 메세드 이렇게 나가서. 근데 또 베베가 프랑스 말로는 베이비, 아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남성들의 베베로 이렇게 상징되었던 브리짓 바르도의 라 마드라그라는 노래가 있죠. 마드라그 하면은 이게 무슨 그물 같은 그런 걸 말하는 토속어인 모양인데 그 브리짓 바르도의 남부에 있었던 별장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색채감 있고 햇살 가득한 지중해의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또 니노 페레의 르시드, 르시드 하면 남쪽이라는 뜻인데 역시 햇살 가득한 그런 남쪽 프랑스의 정취가 담겨 있습니다. 세 곡의 프랑스 노래들입니다.

세 곡의 여름에 들을 만한 그런 샹송들이었어요. 프랑스 노래들이죠. 샤를 트레네 원곡의 라메르 바다라는 노래를 레 콩파뇽 드 라 샹송 샹송의 친구들이라는 팀이 1967년에 알라 프랑세즈 프랑스식으로 뭐 이렇게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그 가운데 들어있었던 버전이었습니다. 참 화음이 좋죠. 그리고 브리짓 바르도의 라 마드라그 역시 시원하고 신선한 느낌의 그런 여름 노래였고요. 뭐 그 라 플라쥬 앙 솔레유 이런 가사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햇살 가득한 해변 뭐 이런 가사들. 니노 페르의 르 스위드 역시 멋진 여름 노래였습니다. 르 스위드 남부라는 뜻이죠. 남쪽. 자 이번에는 콜드플레이하고 BTS 함께한 노래 한번 듣는 쪽으로 또 방향을 가볼까요? My Universe라는 곡, 이 곡이 나온 지도 꽤 됐네요.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BTS 그리고 콜드플레이 함께했습니다.

다른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콜드플레이하고 BTS 함께한 유니버스라는 곡인데 참 음악 좋네요. 그죠? My Universe라는 곡이었죠. 이 영국의 뮤지션들과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뮤지션의 화합이었는데 이렇게 또 주기 잘 맞을 줄이야. 네. 그러고 보면 이제는 뭐 어떤 지역성도 지역성이지만 그 지역성을 배경으로 대화에 나서는, 그래서 다른 문화와 만나는 나의 기본적인 성격과

동생의 Let's Go Dancing이라는 신나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토요일 밤이니까 진짜 Let's Go Dancing 하시죠. 지금까지 성기환이었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 의지해 이겨내기도 하지만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에서처럼 원망 섞인 탄원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하느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시나이까. 바로 이 기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탄원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실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숲이 제법 무성해진 오솔길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형진이 부르는 내 생애의 모든 것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시어 남편과 아들 곁에서 영면에 든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남편을 거듭 잃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원망과 탄원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실까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소설가 박완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원망과 탄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원망과 탄원하는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원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르고 싶은 일, 원망스러운 마음,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느님께 기도 올리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원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거나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노래 하나 들으면서 그 탄원기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사라 맥락클란이 부릅니다. 엔젤.

사라 맥락클란이 부르는 엔젤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 일기예보에 관심 많이 가지시죠? 올 여름은 과연 날씨가 어떨까? 그러면서도 이 예년 기온, 평년 기온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한결 좀 마음이 놓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워낙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익숙한 기온, 또 예년 기온일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폭음, 또 평년 기온까지 이 널뛰게 하는 이 초여름, 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55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옥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가 잠시 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네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감사드리며 오솔길에 두 손 모읍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사연 감사합니다. 좀 비가 좀 내렸죠, 지난주 중에. 갑자기 또 비가 내리면서 되게 우산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 막 이렇게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을 즐겨라. 우리가 참 많은 경우 이 오늘, 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에 받은 상처들, 네,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 많죠. 또 현재를 살지 못하고 이 앞으로 펼쳐질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또 마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든 또 미래에 매여 있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복음에도 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조언과 권고가 또 복음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이 걱정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본성적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 또 신앙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785님, 크리스티나님, 바로 그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이 기쁘게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070님, 신부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막내딸 로사리아가 냉담 중이었는데 이 계기로 주님 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딸 로사리아,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냉담하는 자녀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성당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혹은 뭐 청소년들에게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 감동을 줄 때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돌아서고 또 변해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로사리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감동을 전해줄 수 있으면 분명히 하느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임유리님, 외출하려다 방콕입니다. 신부님, 비가 다시 많이 오네요. 오솔길 산책하렵니다. 악기 박물관 고양이들 밥 주러 내일 가려고요. 메모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임유리님, 또 이렇게 일상의 풍경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출하려다가 비가 와서 방콕하기로 결심하셨군요. 가끔씩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뭐 비를 맞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산을 들고 이렇게 산책해보는 것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빗소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도 하고 또 평온하게도 해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비가 확 내리게 되면 사무실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잔잔한 음악 하나 틀어놓은 채 이렇게 내리는 빗소리 이렇게 좀 잠겨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차분함과 평온함이 좀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리는 비가 우리 마음을 또 평온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노래 선물 속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이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해.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매우 강한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당신을 위해 목숨마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제자됨의 기준이 매우 무겁고 엄격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을 버리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살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서는 안 될 것만 같고 하나뿐인 목숨마저 바치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이 맞나 하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삶의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있는 대상인 부모와 자녀가 진정 누구의 것인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숨을 쉬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깨닫고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 나의 외모나 건강, 성장 환경, 인간 관계 등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운이 좋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놓치고 살 때 감사함은 사라지게 되고 시기, 질투, 거짓, 교만, 적대감 등과 같은 문제가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지금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 머릿속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과 내 몫을 찾는데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함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더 큰 보상과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태도에 머물러 보고 내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향, 또 보내주신 주말 풍경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유림님,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과학자의 말에도, 미술가의 그림에도, 아이의 낙서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느님이 보여요. 내 마음이 느끼는 하느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을 더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고 순명하게 됩니다. 네, 김유리님, 이 엄청난 이 영적 깨달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계시네요.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맞죠?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느님은 곳곳에 아주 특별한 혹은 너무나 미소한 모습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낙서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이 김유림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을 옆에서 느끼는 사람들도 매우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만나고 발견한 하느님을 주변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또 하느님의 자녀 되시길 응원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봄님, 신부님 오늘은 좀 늦었네요. 재방송까지 들을게요. 네, 좀 늦게 방송 들어오셨나 보네요. 또 재방송까지 또 이렇게 찾아서 들으신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 함께하는 이 오솔길 내 시간이 우리 김봄님 마음 안에 따뜻함과 또 하느님의 위로가 가득 담기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예혼님도 들어오셨네요. 찬미예수님, 기도의 오솔길 재방으로 다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방도 인기가 많네요. 이 방송하는 시간대가 참 늦은데 또 그 시간에 또 깨어 있으면서 재방으로 또 이렇게 찾아오신다니 아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정예호님 또 마음에도 이 오솔길 산책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위로가 가득 네, 피어오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도 사연과 관련된 기도 지향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51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 날과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날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아직 성당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에 혼자 성당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런 감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서운함이 쌓이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떠오르네요. 네, 5103님. 네, 그런 감사함과 원망, 또 때로는 확신과 의심.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네요. 무엇보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향, 남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 이것만큼은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도 올라오네요. 우리 기도의 오솔길 모든 기도 동지님들이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서 우리 남편분 마음 안에 아주 작은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날은 감사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고 어떤 날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5103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신앙을 함께 나누지 못해 외로울 때 자꾸만 부족한 것과 아픈 것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소서. 또 우리 삶에 이미 와 있는 은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 무사히 맞이한 아침,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작은 기쁨 하나, 작은 위로 하나, 작은 희망 하나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은총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라우다떼가 부르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

스윗소로우가 부르는 노래할게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현 야고보,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보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에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기도 속에는 겸손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은 일들로 얼룩지고 어지럽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로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동시에 나의 믿음도 함께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백인대장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고

백인 대장의 고백에는 믿음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백인 대장과 같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조차 우리는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연중제 1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시험도 등수로 이야기하고 경기도 순위를 가리고 인기 있는 것들에는 늘 1위가 붙곤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순위 매기기에 익숙해진 탓에 1등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올해 자리를 지키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개봉 후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 오정세 씨는 무대 인사에서 39주 연속 2위를 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등은 아니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오랫동안 관객 곁에 머무는 것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늘 가장 앞에 서 있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버티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어쩜 진짜 대단한 건 잠깐의 1등보다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듣고 오셨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1등을 조금 해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뭐 교내 과학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1등을 좀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특별히 대학교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1등을 해볼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점 우리가 계속 경험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되던 것, 그게 내 가치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대학생 와서 등수를 보면서 아, 나는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꼭 1등일 필요가 없는데 1등이 아니어도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를 어떤 그런 잘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생각해서 살아왔던 거죠. 나는 안 그렇고 남은 괜찮고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순서 매기는 것, 뭐 사실은 저는 기도를 세는 것도 조금은 그렇게 막 마땅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하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참 무언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신부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죽을 때 신부로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젊은 시기에 무언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별탈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 역시 꽤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웃으며 따라했던 그 말들이 가끔은 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1등이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1등은 아닐지 몰라도 그 꾸준함과 버팀이 있었기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요즘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면 내 속도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보랏빛 밤, 할루루의 영영.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2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제게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외삼촌이 두 분 계시는데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사시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저희 집에 식사를 하러 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야 저도 워낙 어렸고 외삼촌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하시니 마냥 좋았는데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본인들 집 마냥 아무 때나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미리 집 앞에서 전화라도 주시거나 벨이라도 누르면 잠깐이지만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특히 씻고 나온 직후나 늦잠을 자고 있을 때 편한 차림으로 거실에 있을 때 갑자기 마주치면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마는 외삼촌들이 남이냐고 가족이니 괜찮다 하시는데 이런 식의 방문이 반복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자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는 외삼촌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외삼촌이 정말로 가까운 사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가족끼리도 가끔은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사연들 중에도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나 그런 분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도 불편한데 이 집에 외삼촌이 들이닥치는 것도 조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뭐 철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방문이거든요. 누가 제 방에 막 들어오지는 않지만 제가 쉬고 있을 때 청소하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는 그런 때는 그냥 문을 잠그고 있기도 해요. 외삼촌들이 사실 바뀌는 게 가장 좋겠는데 내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였으면 그게 불편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벨을 누르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엄마는 외삼촌을 아예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도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삼촌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시스템 자체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사연자님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내 방문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그 방문만 보기에는 또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참 골치 아픈 사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엄마랑 얘기해서 집 문 밖에 벨 누르고 들어오기라고 붙여놓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내 방문을 닫고 그 방문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외삼촌께 얘기해서 그래도 벨을 누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봐도 좋겠지만 그게 안 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은 거니까 사실 우리가 벨을 누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가끔은 내가 누구의 집에 갈 때도 그렇게 조심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어머니랑 외삼촌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셨나 봐요. 그렇게 좋으신 한편 나도 또 불편한 게 있으니까 적어도 그거는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루카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사실 지금 이 상황과 딱 들이맞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나도 조금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뭔가 내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집이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Guns N' Roses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3698님, 슬슬 여름휴가 날짜가 다가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 제가 휴가로 잡아놓은 기간에 날씨가 갑자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상기후라고 저렇게 해놓은 건지, 물론 날씨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냥 미리 해둔 거겠지만 날씨가 좋았으면 하네요. 특히 여름 휴가는 날씨가 한 80%죠. 날씨가 안 좋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다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날짜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특히 더 되게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예보가 항상 맞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이 있잖아요. 독일 모델도 있고 미국 모델도 있고 우리나라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맞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날씨가 안 좋으면 또 그거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여름휴가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죠. 저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바다보다는 숲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바뀌면 사실 저는 아예 장소를 바꾸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행히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날짜가 되었을 때 날씨가 좋았으면 하네요. 1497님, 6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 듯 합니다. 2026년에 반이 지나가는 셈인데요. 6개월 동안 뭘 하고 살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저냥 살아온 것 같은데 딱히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없네요. 누군가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숨 쉬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1년 동안, 반년 동안 또는 2, 3년 동안 뭘 하고 살았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도 같고요. 우리가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마 분명히 사연자님께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셨을 거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별일 없이 산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조금은 우울했던 기억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뭐 굳이 부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뭐라고 산 걸까? 내가 조금은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이나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치고 바빠서 그것들을 다 놓치고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도 또 드는데 그럴 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무언가 내가 정말 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또 많은 걸음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또 지나간 시간이 또 우리에게 헛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96님, 익명의 신부님, 이번 달 27일에 저의 신청곡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을 신청합니다. 저는 라디오 89.1, 95.9, 98.1 열혈 애청자입니다. 시내버스는 5530번을 좋아하고 수도권 4호선, 경광선 전철을 좋아합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가족오락관 여성팀 애호가이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냉방 켜고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료, 매운 음식으로 그렇게 빨리 시원하게 하고 차가운 겨울에는 난방 켜고 찬 음식, 찬 음료, 단 음식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히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반대로 차가울 때또 차가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써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좋아해 보면서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듣고 올게요.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예수성심 성월인 6월의 끝자락에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나탈리 파레데스 로자노의 테 프레테네지코입니다. 한국어 제목으로는 당신께 속합니다입니다. 2025년 7월 27일 로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가톨릭 뮤직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가톨릭 그래미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25개국에서 1400곡 이상이 출품됐고 60명의 국제 심사단이 심사했습니다. 이 곡은 스페인어 부문 최우수 찬양곡상을 받은 곡인데요. 나탈리는 페루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가톨릭 방송 EWTN의 앵커입니다. 이 곡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예수 성심 성화 앞에서 기도하다가 쓴 곡으로, 예수 성심이 우리 마음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라고 나탈리는 말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내 삶을 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할 두 팔도 드립니다. 거룩한 성심이여 저는 당신께 속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을 흠숭할 내 입술도 드립니다. 거룩한 성심이여 당신은 내 영혼이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당신께 속합니다. 당신께 속합니다. 주님 당신께 속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심이여 당신은 내 영혼이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과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피신처, 당신 안에 내 신뢰를 둡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로 했던 분,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속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과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피신처,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 그럼 나탈리 파레데스 로사노의 테 페르데네지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02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라서 처음부터 낯설었는데 하필 가장 바쁜 시기에 중간 투입되다 보니 적응할 틈도 없이 업무부터 쳐내느라 밤낮 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자잘한 실수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고를 칠 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다 보니 크게 혼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자괴감이 밀려오고 위축되고 이런 흐름이 몇 번 반복되면서 직장 상사도 저를 예전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출근하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한번 위축된 마음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에 치이다 보니 정작 이 분야가 재미있는지 어떤지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계속 다녀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싶은데요. 업무에서 있었던 실수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로 이직했는데 바쁜 시기다 보니 실수가 잦아서 자꾸만 자괴감이 들어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2년에 한 번씩 이동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 이동할 때마다 다 잘 되진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 이동해서는 운동도 잘 못하겠고 손에 익지 않고 발에 익지 않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을 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고요.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실수를 잊으려 하지 말라고 하네요. 대신 실수와 나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뭐 신입도 아니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일이 잘 안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나중에 인사고과는 잘 될까?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겨내려면 저는 어떻게든 휴식을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속 1일과 1이 연속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은 계속 쪼드라들고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미션은 쉴 수 있을 때 정말 잘 쉬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쉴지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사연자님께 정말 필요한 쉼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때만큼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정말 쉴 때는 온 마음으로 다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실수와 나를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뭐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기도를 바빠서 잘 못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기도를 그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더 절실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연자님도 꼭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서 나중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잘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Shining Road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모레나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비의 Feel It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 중에 심리학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가 일상의 언어로 변화해서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설명하려는데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긍정적이지만 그 뒷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해요.

트라우마, 가스라이팅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뭔가 쉽게 판단해버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마음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숙함도 함께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알로디의 센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래, 뭔가 전문적인 용어가 이제 일상의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트라우마 가스라이팅 이런 게 되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장난으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기대고 싶을 때또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 안될때 이럴 때도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중대한 문제 쉽게 넘기지 않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CPB 씹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또 어떤 곡의 가사를 만나볼지 기대해 주세요. 17비다의 신곡이죠. 부르심 듣고요. 초보의 주신애까지 이어드릴게요.

저 푸른 하늘 저 멀리 끝없이 날아오르는 저 새들처럼 자유로운 그런 마음이고 싶어라.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를 거니는 순례자처럼 마음을 비운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를 거니는 순례자처럼 마음을 비운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네, 그대에게 평화를 토요일 코너죠. 제가 고른 성가의 가사를 함께 음미해 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주인공은 김상균의 자유인이었어요. 제가 이 가사를 또 좋아하고 곡도 워낙 좋잖아요. 김상균 선생 곡이어가지고 너무 좋지만 가사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매여 있는 것이 많잖아요. 자동차 없으면 안 되지,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지, 뭐 없으면 안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순례자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거. 새들 보면 진짜 자유롭잖아요.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딸들이 수녀원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러면 친한 선배가 야, 너는 이렇게 맨날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예쁜 옷도 입고 다니고 뭐 화장도 하고 다니면서 왜네 딸들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하니 이러는데 저도 뭐 사실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이런 직업이니까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수녀원에 가서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걱정 없이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마음인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녀님들, 신부님들 대단하신 거고 수사님들 대단하신 거고 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만큼 이렇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할까? 진정한 자유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게 자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네, 김상균의 자유인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은방울꽃님이 오늘 왠지 금요일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하시면서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맨날 월요일마다 그러잖아요. 왜 벌써 월요일이야? 이러고 수요일이면 왜 아직도 수요일이야? 맨날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예,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4월은 없었나요? 5월, 6월, 4월에 부활이 있었으니까 또 기쁜 날이 있었고, 5월에 어린이날, 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고, 6월에 또 선거날 있어서 뜨문뜨문 이렇게 쉬다가 없어요, 당분간. 7월 17일까지 우리가 쉬는 날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긴것 같은 거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 네, 노래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음반에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듣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아버지 듣고 올게요.

네, 아침부터 떼창을 하긴 좀 그렇고 그래도 조금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셨나요? 좋아하는 성가들로 이어드렸습니다. 야훼의 음반에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인호주사 아버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치릴로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고전 교육과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성인입니다. 삼촌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았고 훗날 그의 뒤를 이어서 총대주교가 된 성인인데요. 성 치릴로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때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세력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혼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분명히 선포한 성인이고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전통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을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이다. 요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이단 세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성모 마리아도 그냥 인간의 어머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전통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성인 성 치릴로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삼손이 있고요. 성 페르디난도 등 10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네, 제2의 바다의 별이신 성모 듣고요. 이어서 박정훈이 부르는 주님께 맡겨봐 듣고 올게요.

제이가 부르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 이어서 박정훈 주님께 맡겨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백인 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든 노예를 낫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거라고 말하죠.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성밴드의 오주여 크신 위로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0: 산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은형 티모테오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6월 28일 연중제 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입당성가 55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열왕기 하권 4장 8절에서 11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주님의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0: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참 예수님.
1: 참 예수님.
0: 연중 제13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을 교황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대축일을 기념하며 그 대축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기념하기에 오늘을 교황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최고 목자, 즉 교황님이 누구시죠? 네, 바로 교황 레오 14세이십니다. 지금의 레오 14세 교황님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267번째 교황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교황, 즉 제1대 교황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내일 대축일의 주인공이신 사도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의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얼떨결에 나온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즉, 교회의 수익권을 지닌 첫 번째 교황의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일컫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열두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통성을 지닌 교회가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황에 즉위할 때 첫 번째 갖는 큰 고민 중 하나는 교황의 이름, 즉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임 교황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상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교황명으로 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적 위대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 교황님께서는 대자연과 어우러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찬미 받으소서라는 환경 회칙을 반포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현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레오 14세로 택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황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신 분은 바로 레오 13세 교황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100여 년 전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 회칙을 반포하신 분이십니다.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극도의 혼란을 겪고 노동 착취가 과도하게 전개되며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고귀한 가치를 회칙에 담아내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현 교황이신 레오 14세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산업혁명 시대에 버금가는 혼돈의 시기로 여기시는 듯합니다. 소위 AI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를 강조하며 며칠 전에 위대한 인류라는 새로운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의 이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교황님은 새로운 회칙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발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기술 혁신과 기계 문명에 의지하는 이 세상은 오히려 인간을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성의 소외는 영성의 부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상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의 중심에 바로 우리 교황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이끄심을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황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함께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황주의를 맞은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실천하라는 교황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열린 마음과 복음적 겸손으로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의 명분과 이득에 쉽게 외면당하는 가장 약한 이들의 생명이 보호되며

0: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1: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힘쓰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근원이신 주님, 젊은이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시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소외와 배척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1: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언제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아멘.
2: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3: 사제의 손으로.

0: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예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 교회는 오늘을 교황주일로 보냅니다. 이 교황주일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교회가 하나 되어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마음을 모으는 날이죠. 교황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자 국적도 언어도 문화까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데요. 세상은 분열되고 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기에 교황이라는 상징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황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8일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코이노니아 띄워드렸습니다. 이곡 들으면 항상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하신 2014년이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가톨릭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던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사랑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뵀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저는 뭐 가까이서 뵙진 못했었지만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기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레오 교황님이 탄생하셨죠. 레오 교황님 또 최근에 고귀한 인류라는 첫 번째 회책을 발표하시면서 모두의 주목을 또 받고 계시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이상한 논리에 대응하는 정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동안 저랑 딸이랑 같이 그 너튜브에 올라오는 교황님의 소식들 막 찾아보면서 한창 그때 교황님께서 멋있는 얘기하실 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막 강하게 얘기하실 때 그런 영상 찾아보면서 너무 멋있지 않니? 막 이러면서 팬이 된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계시죠. 오늘은 교황주의를 맞아서 또 우리 교황님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FM 105.3MHz죠. 1053 숫자 기억하셔서 샵 1053. 예,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유료 100원이에요. 보내시면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이 코너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이 시에 되게 위로받습니다 하는 사연들도 오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만나볼게요. 김구한 루카가 부르는 사랑하여라. 그리고 석소영의 당신을 기다립니다.

비 지나온 바람 살갑고 구름 씻긴 산 늠름하다. 산비알 사과밭에 볕들고 너럭바위 산벚나무 그늘은 작설 맛이다.

시가주 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곳 황소리가 부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참 짧고도 여운이 남는 시였죠. 여름 한 거. 아름다워요. 이렇게 짧은 시에 사실 몇 줄 안 되거든요. 1, 2, 3, 4, 5, 6, 7, 8줄밖에 안 되는 시에 이 여름을 다 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장철문님의 시였습니다. 3435님, 저는 매일 설거지하면서 성모님과 윙크하는 사이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성모님께서 웃고 계시며 바라보시면 다 풀립니다. 하시면서 김영주 안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앞에 성모상이 있나 봐요. 오, 좋네요. 저도 옮길까 봐요. 설거지하면서 기분 좋게 성모님 바라보면서 하려고. 보통 이제 그 싱크대, 개수대 앞에는 보통 벽이나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은데 성모님 상이 옆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 같고 좋을 것 같네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난 곡이 있어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액션송 3집에 나에게 말해봐. 준비하고 있고요. 2851님은 평화 그리고 안식처의 전당에 매일 초대되어 선택받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슬디와의 만남의 시간이네요 하시면서 이 새벽을 이렇게 기쁘게 표현해 주시다니요. 은총의 새벽을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시면서 원천동 이스테파노님 보내주셔서요. 저도 꽃동네 수도자 참미단의 축복합니다로 화답하려고 합니다. 액션송 3집의 나에게 말해봐 듣고요. 꽃동네 수도자 참미단 축복합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곡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나에게 말해봐 액션송 3집에서 띄워드렸고요.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축복합니다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또 축복할 시간이죠. 축하드릴 시간이고요. 오늘의 성인 중에 성 이레네오가 있습니다. 성 이레네오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폴리카르포 주교에게 신학을 배우며 성장한 성인인데요.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건너가서 사목을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자 리옹의 주교가

됐습니다. 교구장으로서 또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정통 신앙을 수호하려고 노력한 성인인데요. 그 때문에 성인에게는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도들의 전승을 충실히 지키고 또 신앙을 수호하던 그는 그의 교구에서 박해가 다시 일어나자 다른 신자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똑똑하신 성인인 것 같죠? 신학을 배우면서 성장해서 또 이 복잡한 영지주의 이단,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에 맞서서 전통 신앙을 수호한 이레네오 성인 축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이 성녀 라이스, 성 세레노 등 1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이노주사의 매니아2 듣고요. 이어서 블리스, 희망의 울림 띄워드릴게요.

0: 말씀.
1: 어와 재산벌님 내 아니 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천주 있다 알면서도 불사공경하지 마소.
2: 천주 존재 강생 구속
1: 죄짓고서 두려운데

하나의 신 전주를 흠숭하라 이 전주의 이름을 거르기 하라 삼주 이를 거르기 지내라 사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라 살인 나는 도적지 말라 거짓 위선 탐하지 말라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들의 사

0: 내가 하느님을 만났어.
1: 그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0: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1: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0: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1: 주님 사랑하는 내 영혼.
0: 주님 사랑하는 내 영혼.
1: 오직 하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0: 오직 하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1: 주님 궁전에 산다는 그것.
0: 주님 궁전에 산다는 그것.
1: 주님 궁전에 산다는 그것 나의 오직.

제가 이 주일 아침에 너무 신나는 곡들을 이어드렸나 싶기도 한데요. 이노주사의 매니아 2에 이어서 블리스 희망의 울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는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친절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안에 자리하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13번째 사도의 13번째 사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그대에게 평화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공동의 집으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황준서 씨가 쓴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생태정의의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고 에코사이드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 논의하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지금 당장 정의 실현 27쪽부터 29쪽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를 철학자들이 답을 내린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현하는 민주적인 집합행동에 담긴 원칙으로 이해한다. 즉, 정의란 사회란 이래야 한다는 고정불변의 질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순과 장벽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억압받는 집단이 가진 열망의 표출로 본다. 이 세상에서 불평등한 질서를 통해 많은 것을 소유한 집단은 정의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서킹 목사는 투쟁의 언어로서 정의를 적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넘치는 부와 안락으로부터 빈곤과 절망으로 가득 찬 도시 내부를 분리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장벽을 정의의 세력이 가진 무기로 무너뜨릴 때까지 안주하지 맙시다. 환경 파괴에 정의를 묻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 대해 질문한다. 둘째,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는 집단의 민주적인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환경 파괴를 조직적으로 초래하는 개인과 집단의 책임을 묻고 오늘날 환경보호제도의 기원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황준서 작가님의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좀 더 생태적,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을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있다. 에콰도르와 칠레, 브라질이 대표 주자이다. 에콰도르는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국민 다수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한 것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자연의 권리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소송이나 환경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칠레도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다. 에코사이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칠레 형법은 자연에 반하는 범죄를 기업 및 경제 범죄로 규정하면서 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방지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대부분이 자국 내 경계에 있는 브라질은 2023년 11월에부터 국회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률의 내용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기존 신고 허가 중심 환경법이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열대 초원지대인 세하두와 아마존 지역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채굴 산업과 농업을 규제하고 선주민의 삶과 권리보호 맥락에서 에코사이드를 처벌하려는 특징이 있다. 책 지금 당장 정의 실현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지금까지 방관자 입장에 가까웠던 한국 정부도 한국형 에코사이드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에코사이드 행위들을 우선 금지 및 중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서 에코사이드 처벌을 위한 로마 규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에코사이드를 평화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서 근절하기 위해 생태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보를 재정의하는 토론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1.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동식물 학살, 학대, 동원. 2. 무기 생산, 군사 훈련, 군사기지 건설 및 확장 등 전쟁 준비를 위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 3. 통일성을 띤 사회 집단 또는 생물 군집의 정신적 물질적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는 계획적으로 시행된 국내외 개발 사업. 4. 특정 집단의 경제적 목적 실현을 이유로 비인도적인 대규모 동식물 살상을 실행, 촉진 또는 보조하는 행위. 5.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예방할 수 있었던 환경 재난 또는 사고.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3: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2: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3: 풍년을 지키는 이름
2: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4: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한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0: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회교리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로 표현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단 본성상 작은 이들이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작은 이들은 뭐 키가 작다라든가 또는 뭐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작은 이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개 그 문맥상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느님께 오롯이 의존하는 의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하느님께 오롯이 의지한다는 말의 그 다른 이면은 세상이 주는 혹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 그 사회교리 관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권력. 권력의 특성은 타인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거든요. 그 영향력을 높이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본성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물입니다. 소유욕이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그걸 통상적으로 뭐 권력욕 혹은 소유욕, 그 권력의 의지 또는 권력의 욕구 또는 재물의 소유의 욕구.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말고 그런 것들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무엇만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의 그 무엇으로 세상을 관통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작은 이들 혹은 가난한 이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귀하게 찾아야 할 어떤 그런 영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작은 이들의 범주가 가지고 있는 DNA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제자들의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권력을 취하려 한다. 또는 권력을 확장하려 한다. 라거나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또 사회 교리에서 많이 말할 땐 정치 권력을 흔히 말하죠. 그런 것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과 그리고 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만약에 교회가 그런 태도를 지녀선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물을 많이 축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일종의 DNA와 같은 것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DNA에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이 권력의 욕망, 권력의 욕구와 재물 소유의 욕구를 교회 사람들이 탐한다면 혹은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종이 된 거죠. 돌연변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무엇보다도 기준은, 교회를 성찰할 때 기준은 과연 교회는 권력을 찾으려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 내부를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어떤 유무형의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지배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억누르는 데 쓸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열정, 힘을 쏟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힘은 같습니다. 발생하죠. 힘을 가지려 해서가 아니라 발생합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거냐가 이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는 건데, 나쁜 힘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억누르는 데 나쁜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좋은 힘은 그 힘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다거나 사회를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추진, 밀어주거나 자극하는 힘을 말하는 거겠죠. 긍정적으로는. 그럼 교회는 부정적으로는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향력만 팽창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가라고 그런 반성적 성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있는 우리가 신학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사의 사랑으로 사람을 또는 세상을 밝게 하거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도 성찰해야 되고 반성적으로도 성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재화, 그 재화가 인적 재화일 수도 있고 또는 물적 재화일 수 있는데, 이 재화를 생긴 이 재화를 어떻게 쓰느냐, 오히려 재화를 챙기기만 하려 하고 비우려 하지 않는 대신에 거꾸로 그 재화를 비우려 하면서 그 재화로 사람의 어떤 욕구, 특히 뭐 유무용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는가, 말하자면 쓸어 모으는가, 모으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적,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그 재화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도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아요. 마치 고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요해요. 물론 스스로도 권력을 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하는 건가? 어쩌면은 반은 잘한 것이고 반은
잘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세상에 누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평온하게 지낸다. 그거는 어쩌면은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본성에서는 그건 역시 그 DNA 안에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홀로 수도 생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한가운데에 가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 권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느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인 이 작은 이들도 비록 작은 이들이지만 하느님께 의존하긴 하지만 하느님께 의존한 이유가 우리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본성에 온전하게 충실한 거가 되겠죠. 재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회교리에서 많이 말하는 게 인간 존엄함을 말하고 인간 존엄함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 존엄함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 인간의 존엄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요즘의 언어로 하면 이제 인권들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들을 권리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권리로서 나타나지만 문제는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거나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존재하거든요. 뭐 경제적인 빈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약함의 존재로 힘이 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도 소외되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차별받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존엄함의 실현 양식인 인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흔히 사회 언어로서는 사회적인 약자라 그러는 거죠. 그걸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는 작은 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일, 그게 이제 사회교리에서 인간 존엄을 얘기하고 바탕에 인간 존엄에 표현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얘기하고 이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 약한 사람들에게 사회든 이웃이든 교회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먼저 그런 걸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1과 2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2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여기 약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2를 배제한다거나 또 사회학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배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선적 choice라고 말하자 우리말로는 선택으로 번역했지만 옵션이라 그래요. 옵션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픽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내다버린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게 이제 그 사회든 이웃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 앞에 작은 이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회교리에서는 이제 일곱 가지 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사회교리 관점에서 성찰해 봤습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그 본성, 그 DNA가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존한다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령 교회에 재물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재물과 힘, 영향력으로 힘없고 약한 작은 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은 이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그 태도, 더 나아가서 실천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교리의 원리에서 보자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 말씀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요. 그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란 누구인가 정체성을 말한 게 교회 헌장 인류의 빛이고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역량으로 그것은 삼목 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교회는 사회적 가르침 혹은 사회교리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꾸준히 변형하면서 자라면서 또 풍요롭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서미주와 김희성 신부가 부릅니다. 영원하신 주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서미주 김희성 신부의 영원하신 주 사랑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오 14세 교황의 첫 사회 회칙, 첫 회칙이 지난 5월 15일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개된 것은 5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헌에 보면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발표한 것으로 이제 문헌의 맨 마지막에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 저도 그쯤에 그 교황청 홈페이지를 부지런히 매일매일 확인해 봤는데 안 나왔다가 5월 25일 날 처음 나왔거든요. 그 회칙의 이름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우리말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미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인공시대에 인격, 휴먼 퍼슨이니까 인간 혹은 인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니까 세이프 가드라고 영어로 해놨어요. 그걸 또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세이프 가드 이제 수호도 있고요. 한자어입니다만 또는 호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위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이렇게 지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 호위한다는 말에는. 그래서 어떤 용어로 이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는 선택해서 공식적으로 번역할지 모르지만 얼추 그 내용 의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 인격 혹은 휴먼 퍼슨을 보호하고 지키면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회칙이에요. 물론 사회 회칙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예는 그 사회자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회칙. 그리고 제목은 이제 아마 인류의 숭고함, 어떤 인류의 그걸 위대함이라고 할지 숭고함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뭐 위대함보다는 숭고함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에 휴먼 퍼슨을 인간을 또는 인격을 또는 사람의 그 위격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회칙, 인간의 인류의 숭고함. 근데 인류의 숭고함이라고 할지 인간성, 인성의 숭고함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목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이제 인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인성, 인간성을 말할 때 그거하고 이제 항상 결을 같이 하면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할 때 이제 신성이라고 그러고 그 우리 그리스도라는 호칭 안에다 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휴메니티라고 영어로도 말하고요. 근데 영어가 이 회칙이 발표되는 공식 언어예요. 라틴어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라틴어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기술, 과학기술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1차 산업, 2차 산업 때, 과학 그때가 아니고 서구에서는 이제 뭐 16, 17세기까지 이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논문을 쓸 때 라틴 말로 썼으니까 그때 썼던 용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이미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과학기술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잖아요. 거기서는 전혀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보, 진척에 따라서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사물들은 그 20세기 이전의 시대에는 아예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인가 그게 아주 잠깐의 그 화제가 됐어요. 과연 라틴 말로는
컴퓨터 우리는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라틴 말로는 뭐로 할 거냐 하는 거죠. 또 요즘에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틴어로 이 문서를 공식 언어로 내놓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근거 없이. 어쩌면은 교황청 같은 데서는 이걸 라틴어로 공식 여태까지 모든 그 공식 문헌들은 라틴어로 해놨었는데 근데 특히 신학이라든가 이런 뭐 교리 이런 데서는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신학이나 교리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특히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치들도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도 다 같은 용어라도 다른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주로 2차 대전 이후죠. 예를 들어서 뭐 정의라고 우리는 이름을 단순히 번역을 하지만 그 정의가 사회주의의 어떤 문화가 강한 곳에서의 정의는 주로 평등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자유와 더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의라도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그 용어가 통용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그 해석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세계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같은 정의를 말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소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편 더 나아가서 이른바 새로이 나타난 물건들이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없었던 물건.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과연 라틴 말로 컴퓨터라는 것은 뭐라고 번역할까? 그때 한번 잠깐 그 흥미거리로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AI는 더하죠. 또는 그 이 정보통신의 어떤 그 디지털 변혁의 어떤 배경에서 나타난 그 많은 그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쪽에서 통용 출현한 그 기기라든가 또는 그 관련한 용어들은 아주 옛날 말에 속하는 라틴어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대 그리스어는 있잖아요. 근데 현대 라틴어라는 건 없거든요. 말하면 사용하지 않는 일상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오로지 교회에서만 공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라는 점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보면 이 회칙을 라틴 말로 오피셜하게 공적으로 내놓을까? 저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럴 이유도 그다지 절실하지 않고 왜냐하면 교황청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나라 말로 공식적으로 문헌들을 발표하거든요. 공적으로. 꼭 라틴 말로 해야만 하나의 의미,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그 용어가 통용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는 라틴어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이미 한참 전에 그 통용되던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주로 통용되던 그 언어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전혀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지난 5월 25일 또는 5월 15일 첫 회칙을 발표했고 그 회칙의 내용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 첫째로 제가 이제 문헌을 쭉 읽어보면서 그 AI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소문자로 풀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근데 어떤 데서는 아예 대문자로 AI라고도 해요.
약간 그 이 문헌을 작성하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할 때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일반 어떤 형용사로서 아티피셜하고 그럼 소문자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도 명사로서 그냥 소문자로 쓰는 그 경우와 대문자로 AI라고 아예 쓰는 경우에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일반 명사로서 Artificial Intelligence 할 때는 그 앞뒤로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uman Intelligence 할 때는 인간의 지성이잖아요. 인간의 지성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공으로 만들어낸 지성을 대조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땐 주로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Artificial Intelligence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I를 쓸 때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회칙은 AI 시대를 전혀 다른 시대로 말하자면은 시대를 말할 때 여태까지 교회는 이른바 ancient는 고대고 middle이란 말은 잘 안 했습니다. 중세는. 그 다음에 사회교리란 관련해서는 주로 modern이죠. 근대요. 이 근대이고 그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거든요. 인본주의. 근데 인본주의의 휴머니즘에 인간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을 본으로 한다. 인간을 토대로 한다. 인간을 뿌리로 한다. 그게 이제 말하면 인본주의의 어떤 일관된 흐름이고 그걸 우리 교회가 말할 땐 그 앞에 그냥 인간 오로지 인간으로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비춰진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긴 하는데 그리스도교적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는 거죠. 그럴 때 근대를 많이 쓰거든요. 모던을. 근데 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할 때 가장 그 여러 요소 중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스, 지성이에요. 물론 지성이라고도 하고 리젠, 이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는 일반 사회이든 교회든 간에 거의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요소가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공통적인 거, 가톨릭이든 가톨릭이 아니든 또는 교회든 교회 아니든 간에 바깥이든 간에 인간의 지성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로 꼽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 인간의 지성이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천부의 존엄함을 갖고 그 존엄함이 자유 혹은 지성 혹은 의지 이런 것으로 익스프레션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고대 혹은 뭐 근대는 말 안 하고 아마 중세는 말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사회교량 관련해서 주로 모던 소사이어티를 말하고 이걸 근대 사회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가끔마다 현대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모던 타임스라고 하고 근데 모던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얼마 전부터 한참 뭐 꽤 되긴 했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모더니즘 이후 라는 뜻도 하나 있고 그럴 때 이제 트랜스란 말을 쓰고 그 모더니즘을 이제 넘어선다. 그럼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단 좀 뉘앙스가 약한 게 말하자면 트랜스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던 소사이어티를 이미 넘어갔다 할 때 트랜스를 쓰고 포스트라고 말을 쓸 때는 모더니즘이 시기를 나눠가지고 후반부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끝나가는 무렵이다 이렇게 말할 땐 이제 포스트란 말을 붙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쓰고, 아니다, 이 모더니즘 근대 사회를 또는 현대 사회 근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땐 트랜스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 모더니즘, 세간에서의 모더니즘이든 교회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모더니즘 가운데 인본주의라는 이 인본 사상은 공통적이고, 인본 사상의 당위 혹은 근거로 많이 말하는 게 이성이고 지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인간다움을 특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거를 아티피셜, 인공적으로 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인텔리전스는 아닌데 인간의 무엇이 개입해서 나타난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보면은 전혀 새로운 어떤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람의 사람다움의 한 기본적인 요소가 인텔리전스였는데, 그 인텔리전스를 사람에 내재했다거나 하늘이 주었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선 하느님의 이마고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들어낸 인텔리전스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이란 말에 가장 익숙한 게 인공 조미료잖아요. 그 전에 천연 조미료라고 흔히 말할 때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들에 와서 바다에 가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조미료로 썼잖아요. 있던 거를 어떻게 해서 조미료를 만들었는데, 인공 조미료 같은 건 그거는 화학 조미료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뭐 맛이라든가 향을 다 똑같이 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해서 그 중에 공업품이에요. 공업 생산품 같은 겁니다. 근데 천연 재미료는 공업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에다가 사람의 정성을 기울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자연에 있는 것을 사람의 어떤 지혜 혹은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이성으로 어찌어찌해서 그것을 어떻게 손을 봐가지고 뭐 말리든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쓰는 거죠. 그런 걸 인공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천연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공 인텔리전스는 가장 사람의 사람다움에 나타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스인데, 이걸 마치 공장의 기계에서 만들어내지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지능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할 때 전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까지 모던 소사이어티를 말할 때, 역사에서 말할 때 어디까지나 인간에 관한, 실제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스인데, 이제는 인간이 아닌 어떤 무엇에 의해서 작동하는 인텔리전스. 근데 그 인텔리전스가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참 전에 그 우리 어떤 유명한 그 바둑 기사하고 알파고라는 하고 대국한 적이 있을 때, 사람이 한 번 이기고 알파고가 네 번 이겼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네 배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그동안 바둑을 두었던 분들, 고수들이 말하자면 그걸 기보라고 하거든요. 히스토리, 그 바둑을 둔 그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슈퍼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를 도도록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바둑하시는 분이 한번 이겼잖아요. 네 번은 졌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한 거예요. 사람이 데이터를 정보를 입력을 했고, 입력된 정보를 자기가 이른바 컴퓨터라이징, 계산 능력을 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돼야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스스로 사유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딥러닝이라 그러잖아요. 깊이 있게 깊은 수준에서의 배움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전 차원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생성형이라고도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 거야. 그럴 때는 대문자 AI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말로는 전부 다 인공지능이라거나, 그럼 어쩌면 우리말 번역에서 인간의 인간다움과 관련한 얘기할 때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시대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맥락에서는 대문자 AI인데, 그걸 글쎄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인공지능이라고 다 번역해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말하자면 오피셜한 문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영어에서는 아예 다 풀어서 소문자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대문자 A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인간의 인간다움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주로 소문자 인텔리전스가 나오는 것 같고, 전혀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대문자 AI를 쓰는 것 같아요. 우선 그것도 그러니까 제목은 같은 어쨌든 그런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AI라고 안 썼어요.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소문자를 쓸 때는 인간의 인간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거기 나오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대에, 시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단적인 대조화되는 게 Human Intelligence인데, 근데 이 책에서는 Human Person,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시대에 그런 배경 속에서 휴먼 퍼슨을 세이프 가드라 그래요. 그냥 지킨다가 아니고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걸 염두에 두거든요. 세이프 가드 얘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관한, 우리말 흔히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도 맥락에 따라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문헌을 이제 5월 25일 날 내고 했는데, 이 문헌은 전체 245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장은 이제 5개 장으로 돼 있어요. 머릿말이 있고 1, 2, 3, 4, 5장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 문헌의 구조, 그 각 구조의 특성 정도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새로운 사태란 회칙이 나오고 나서 135주년이 되거든요. 올해가. 그러니까 성격을 규명할 때 현안이 뭐냐, 사회 현안이 뭐냐, AI 시대, 휴먼 인텔리전스 시대에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일이 필요한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회칙의 제목은 존엄한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존엄한 또는 숭고한 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머릿말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면은 사회 현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을 말을 하고, 1장은 당연히 사회 현안이니까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또는 사회 현안에 관해 성찰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다, 그것이 복음에 굉장히 충실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음에 우리가 언제나 역동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복음의 가르침에, 그냥 교실에서만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한번 배운 걸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그러니까 그 시대 또는 지역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복음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하는 게 1장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역사 안을 관통하면서 지나간다, 순례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서 그 역사를 관통해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동행해야 되니까
때 등장한 게 사회의 교리다라고 말하는 게 1장입니다. 제목으로. 2장은 이제 이 사회의 교리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줘요. 2장이 그래서 교회 사회 교리의 뭐 토대와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의 경우는 좀 제가 나름대로 그 성격을 말하면 제목은 이제 어떤 AI가 약속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인간의 순고함이란 뭐냐라는 걸 다루는 거거든요. 내용은 말하자면 주로 저는 제목을 짜면 AI와 인간이라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제목이 좀 이렇게 길긴 하지만 요지는 AI와 문화와 경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교육과 관련된 건 문화이고 생산과 관련된 건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경제 이제 3장이 AI가 인간 본성에 4장이 AI가 문화와 경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고 5장에 이제 AI와 정치와 평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이 중앙협의에서 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섯 개 장 AI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이 역사를 관통해가는 교회는 이 시대에 AI 시대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2장에서는 그 응답의 도구인 사회 교리의 토대와 원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AI와 사람, 4장에서는 AI와 문화와 경제, 5장에서는 AI와 정치와 평화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AI가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그 국제관계, 평화를 간다면 그런 데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준 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문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게 되면 약간 그 프란치스코 교황 때하고 좀 달라요. 분위기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서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모든 형제라든가 찬미바드소서는 순서가 아주 전통적인 사회교리 그 방법론을 말할 때 본다, 판단한다, 행동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현안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의 일장들은 모든 형제 같은 경우는 뭘 봤냐면은 폐쇄된 세계를 이렇게 드리우는 구름들 일곱 개, 암운 검은 구름 일곱 개를 앞에 소개해 그걸 보고 이 장에서 말하자면은 그 기류의 나그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성경을 놓고 3, 4, 5 장에서는 이제 인문 사회학적인 어떤 성찰을 하고 마지막 장에서 행동 지침을 알려주거든요. 찬미바드소서도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레오 교황의 이 회칙은 어찌 보면은 요한 23세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던 요한 23세 이전에 그러니까 비오 12세 교황이죠. 그럴 때 그분들의 그 사회교리 문헌들이 대충 이런 식이에요. 원칙적인 걸 먼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단의 중거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말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형식이었어요. 행동의 지침을 잘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 23세 교황 그 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했던 그분 때부터는 방법론이 바뀌어서 현실을 보고 거기서 복음의 빛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할 일이 뭔가를 갖다 제안하는 형식이었던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고 그전에는 약간 가르치는 태도라면 23세 교황 때부터는 같이 행동하는 태도를 이렇게 좀 방향이 좀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연역적이다, 어떤 분들은 귀납적이다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드디어 이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그 가르친다는 게 티칭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학습이라는 거는 배우는 거, 러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는 가르쳤다면 23세 교황부터는 러닝,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레오 교황은 예수의 출신이기도 하면서도 아우구스틴 수도의 어떤 전통을 다시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칙을 한번 그런 큰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머릿말 짧게 말하고 1장부터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는 건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전체적인 윤곽과 중요한 점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들으실 노래는 주만 바라보아라 최선미가 부릅니다. 7월 달에 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4: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너무 쉽게 바뀌는 시대, 우리는 어떤 걸 삶의 표지로 삼아야 할까요?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힘들지만 조선시대는 그 자체가 순교 그리고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신앙 선조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분이 있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길을 낸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오늘 그리고 불안불안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지금 이때의 이정표가 돼주는데요. 하느님의 빛과 희망을 길 위에서 전한 사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 뜨거운 걸음을 오늘 이 시간 한 권의 책으로 만납니다.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0: 데스 캡슐 한림제야.
1: 윤건의 걷다 6월 28일 2주의 책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오늘도 2주의 책에 오신 모든 2주의 책 가족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 바오르딸 출판사의 영성 서적을 소개를 했어요. 두 권이었고 들으시면서 많은 가족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예, 순서대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을 만납니다. 생활성서사 영성서적을 펴서 소개하면서 만들 테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수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북셰프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 할게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0: 12해를 한결같이 조선 각지를 누비며 양떼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지켜준 삼목자. 박해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양냄새가 진하게 나는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 그 사랑과 믿음의 모범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 바로 알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이 책을 품고 온 우리 북셰프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오늘은 갓 나온 신간입니다. 2026년 6월 29일자로 출간되는, 그러니까 사실 나오지도 않은 이거 단독입니다. 단독.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단독 신간을 품고 오셨습니다.
1: 네, 우리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이랑 가장 먼저 네, 이 신간 출간의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정말 잉크 마르자마자 제가 딱 집어서 가지고 왔고요. 예. 정말 모든 책에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공들여서 준비한 책을 드디어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최양업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과 영성, 십옥시성 과정까지 전부 한 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책이고요.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0: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네. 예,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제목이 감성이 있습니다.
1: 그거를 딱 듣자마자 느끼셨다는 건 아마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고, 또 그분 삶의 어떤 감정의 이입도 좀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요, 아마 오늘 이 시간 마칠 때쯤 되면 이 책의 제목이 달리 보이고 다시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양들이 있어 나는 땀 흘렸네.
1: 그렇죠.
0: 요것도 있고요. 네. 최양업 신부님, 예수성심 성월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 기일이라고
1: 네,
0: 해야겠죠.
1: 네, 6월 15일에 선종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본방일이 예수성심 성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지만, 최양업 신부님은 정말 교 한 분 한 분을 애틋하게 사랑으로 보살피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던 목자셨거든요.
0: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수성심 성월을 마무리하며 함께 펼쳐보니까 더 뜻깊습니다.
1: 네.
0: 최양업 신부님 하면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 그 정도로 아는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1: 그렇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처형돼서 순교하지 않으셨고 과로로 돌아가셨다, 이 정도까지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겠지만, 그분의 삶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아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았거든요.
0: 그렇군요. 최양업 신부님 하면 저도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전 신부님 소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바오르떨에서 네. 나온 차쿠의 아침?
1: 맞아요. 네. 예, 그거는, 두 권짜리였죠.
0: 그렇죠. 두 권짜리였던 네. 게 기억이 나고. 또 뭐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1: 뭐 동화나 뭐 이런 책들 있었고, 또 한국천주교회사 만화에 뭐 신부님 얘기가 조금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신부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책은 뭐 연구서, 뭐 자료집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0: 예. 김대건 신부 바로 알기 바로 살기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감성을 더해서.
1: 네.
0: 예. 이 책이 최양업 종합서로는 최초인 셈인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분이 쓰셨습니까?
1: 당연히 그래서 더더욱 이 분야의 전문가, 최양업 신부님 전문가가 쓰셨고요. 오랜 기간 베티 성지 주임 맡으시면서 또 양업교회사 연구소의 관장도 역임하시면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연구도 해오셨고, 또 19년 동안이나 십옥시성 주교특별위원회에서 십옥시성 청원인으로도 직접 일을 하셨던 류한영 베드로 신부님께서 쓰신 예. 책입니다.
0: 저는 참 십옥시성 주교특별위원회에 고맙습니다. 발음 연습이 잘 되거든요.
1: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15 혹시 앞뒤를 다르게 말하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신경을 썼는데 아 맞아요.
0: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124위 네. 복좌를 선포할 때 네. 정말 잊을만하면 뉴스에 15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15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1: 아 생방에서 정말 발음 꼬이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요. 시성 15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근데 류한영 신부님은 최양호 신부님 사랑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거의 박사시겠습니다.
1: 그럼요.
0: 예, 예. 예.
1: 그 최양호 신부님에 관해서 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또 예, 있어요.
0: 뭡니까?
1: 최근에 최양호 신부님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순교자가 아니고 증거자이기 때문에 103위 순교성인 124위 순교복좌에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의 시복시성은 별도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0: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 류한영 신부님이 참여하셨겠네요.
1: 네네네 맞아요. 예. 순교자는 순교 사실이 인정이 되면 다른 과정 없이 복좌품에 바로 올라갈 수가 네, 있는데 증거자는 기적심사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네,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네.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했는데 네. 뭐 누가 낳는다 뭐 이런 것도 단적인 네. 기적의 예일 수 있는 거고
1: 단순히 낳았다 정도가 아니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료여야 하며
0: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1: 또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치료 이거는 의사가 봐도 기적입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0: 그러니까요.
1: 어렵습니다.
0: 예, 그래서 한 차례 통과하지 못했던 걸로
1: 그랬었죠.
0: 알고 있습니다.
1: 5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전구를 통해서 내 질환이 나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인정이 잘 안 돼서 5년 동안 다시 자료를 보완하고 준비하고 해서 드디어 올해 그러니까 지난 3월에 3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 교황청 시성부의 의학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박수 쳐야죠. 드디어 정말
0: 네. 복음입니다. 복음.
1: 복음 기쁜 소식.
0: 기쁜 소식입니다. 네. 예.
1: 시복시성까지 가려면 이제 복자도 되시고 성인도 되시려면 아직 과정이 꽤 많이 남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산을 하나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소식입니다.
0: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도 좀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예, 그리고 이 책 책장 한번 넘길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1: 정말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만들었고 예. 네, 정말 앞으로 시복시성 되는 데 있어서 저희 이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 네,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그 기도해 주신 분 덕분입니다.
1: 그럼요.
0: 예, 그것에 네. 감사 기도도 바치게 되고요.
1: 네, 열심히 또 연구하신 분들 계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시복시성 업무에 우리 류한영 신부님 포함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노력이 네, 드디어 결실 또 맺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시점 지금 최양업 신부님이 바로 이때 2020년대에 시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또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누가 잡아가진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0: 땀의 순교자.
1: 땀의 순교자, 그렇죠.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순교의 영성을 지닌 채 평생 살다 가신 신부님의 삶을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현양해야 하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0: 예,
1: 겁니다.
0: 그래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볍게 나누는데 책 속의 내용도 은근히 좀 전하는 느낌도 있고
1: 그렇죠. 네, 살짝 녹아있죠.
0: 예,
1: 네.
0: 우리 루제로가 한 곡을 또 골랐습니다.
1: 네.
0: 이 곡을 듣고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이어서 살펴보죠. 어떤 곡 들을까요?
1: 네, 최양업 신부님이 담고 싶어 했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이 표현된 곡을 같이 듣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서 10장에 있는 말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양들도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 착한 목자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사로 쓴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곡이 있는데 책 만들면서 이 노래가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자들이 최양업 신부님을 얼마나 기다렸고 또 교우촌에 오셨을 때 얼마나 신부님을 환대했는지 또 신부님이 신자들과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도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 느끼면서 듣고 싶습니다.
0: 네. 요 성가잖아요. 나는 착한 목자다. 요거 말씀하신 거죠?
1: 네네네.
0: 나는 내 양들을 안다.
1: 네,
0: 요거.
1: 맞습니다.
0: 아,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멜로디면 같이 떼창하듯 불러볼게요. 권성일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0: 나는 착한 목자다. 권성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한 권으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출간일은 내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매대에는 깔려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지금 네, 당장이라도 서점에 가시면 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선물도 하시고 선물도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이 책 받고 싶다고 신청도 해주시고 자 오늘 북셰프인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네,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 제목을 항상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맑디 맑은 우리 GD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제가 탁하고 탁하게 한번 땀 흘리는 느낌으로
1: 진짜.
0: 땀 흘리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최양업 신부님 그 어떤 영성 본받아서 1장 부르심의 씨앗.
1: 아 진짜 그렇게 읽는 거예요?
0: 농담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네. 1장 부르심의 씨앗, 2장 최양업 신부의 생애, 3장 최양업 신부의 영성과 업적, 4장 최양업 신부의 십옥시성 추진 과정과 전망. 장 제목이 직관적이에요. 네. 생애, 영성과 업적, 십옥시성 추진 과정. 근데 1장은 약간 성소라고 해야 될까요? 부르심의 씨앗?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1장은요. 평범한 조선인이었던 최양업 신부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된 거는 물론 아니겠죠.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선발되고 또 사제로 양성돼서 길 위의 사제, 땀의 순교자가 되는 데에는 먼저 그럴 토양을 마련하고 씨앗을 뿌렸던 선배 선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신부님의 일생을 살피기에 앞서서 사제 최양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1: 네,
0: 한다.
1: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조명을 했던 브리기에르 주교님 이야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0: 직진남이죠. 네, 네 나는 조선으로 간다.
1: 네, 예. 직진하셨던 직진남. 예, 예. 네, 우리 주교님의 노력 덕분에 조선이 독립된 대목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리회방 정교회에서 조선 선교지를 전담하게 됐는데 주교님은 정작 조선 땅을 못 밟고 돌아가셨죠.
0: 그러셨죠.
1: 네, 그때 주교님이 미리 준비하던 아주 중요한 사목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방인사제. 조선인 사제 양성이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목하러 선교지 들어가면 그 땅에서 신학생을 선발해서 사제로 키워야겠다. 그걸 실현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실제로 조선에 들어가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세 신학생을 발탁한 선교사가 그 다음번으로 책에서 소개가 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0: 제가 또 대건별 씨 진행자로서 저도 네. 김대건 신부 바로 알기 바로 살기를 읽었고
1: 네.
0: 그 샤스탕 모방이었나요?
1: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0: 아 샤스탕 그쵸 다른 분이죠. 역시 저는 낙방이오 누굽니까?
1: 네 모방 신부님이에요.
0: 모방 신부님 네. 예 그렇군요.
1: 네. 당연히 파리해방정교회 출신의 프랑스인 신부님이고요. 이 모방 신부님을 책에서 브리기에르 주교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에 이어서 두 번째 조선의 대목구장이 되셨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조선 땅에서 선교하고 사목했던 대목구장이었던 앵베르 주교님 이야기까지 1장에서 다룹니다.
0: 아, 완전 조선 사제가 태어나는 그 초반을 그렇죠. 소상히 전하는군요.
1: 네, 네.
0: 아까 얘기한 그 모방 신부님 그리고 네. 또 브리기에르 주교님 또 앵베르 주교님 이분 네. 덕분에 김대건 최양업이라는 우리 교회 첫 사제가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천주교회 신자로서 알아둬야 할 교양?
1: 네, 맞습니다.
0: 저는 부족하다. 여전히 채우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네. 채웠다. 예, 여러분도 이걸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1: 이 책으로 예. 네, 채워가실 수 있고요. 김대건, 최양업 두 신부님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땅을 일구고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은 최양업 신부님 생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종까지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1: 네. 신부님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순교자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성인 품에 오르셨고 또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복자 품에 오르셨고요.
0: 103위 성인 124위 복자에 네. 예, 포함된다는 말이죠. 최양업 네. 신부님의 또 다른 믿음의 토양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부모님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면에서도 그렇고 신부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셨고요. 두 분 모두 최양업 신부님이 마카오에 유학을 떠났을 때 네, 순교하셨습니다.
0: 아유 참 예, 황망했을 겁니다.
1: 뭐 아셨겠어요. 내가 떠났다 그쵸.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유학길이 부모님을 뵙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르셨을 건데
0: 예, 그러니까 또 네. 와서 그걸 알게 됐을 때 네. 얼마나 황망하셨을지
1: 중간에 요동에 계셨을 때 거예요 아마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국로도 탐색하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최양호 신부님한테 전해줘요 네, 그때 듣고 정말 아마 네, 많이 우셨을 겁니다
0: 그러니까 예. 네. 마카오 유학길 이 유학길도 책에서 충실하게 다뤘죠
1: 네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 신분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카오에 계시는 뭐 르그레즈와 신부님 리부와 신부님이랑 그 스승님들이에요 이분들이랑 편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주고받아서 그 행적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부님이 1년 동안 뭘 했고 아주 자세하게 적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전 편지를 쓰기 이전에 마카오의 유학 경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그 전에 선배 선교사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다른 기록도 뒤져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 또 그 이후에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쓴 이후에 본인이 내가 어디서 쓰러져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고 써서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의 선종지 그리고 감회장 되어 있던 곳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성과를 좀 잘 모아서 최대한 지금까지 밝혀낸 것들을 독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아 모아서 책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1: 네,
0: 계속 걸으셨으니까
1: 네. 예.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를테면 진천의 어느 공소에서 돌아가셨다, 문경에서 돌아가셨다, 뭐 베티에서 돌아가셨다 이야기는 많은데 동료 신부님들이 이때 우리 토마스 신부가 선종했습니다라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게 남아 있는 덕분에 선종일은 특정이 됐어요. 6월 15일. 근데 장소는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그런 김에 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0: 네.
1: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선종지에 관해서 여러 구전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님이랑 어떤 신부님들이 가까이 지내셨을까 그리고 신부님의 부모님은 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가셨을까 이렇게 신부님의 일생을 토파보는 큰 그림에서는 좀 곁다리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 챕터의 끝에다가 더 알아보기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수록을 해뒀습니다.
0: 더 알아보기. 네. 네, 그렇네요. 그 뒤에 코너가 하나 더 있는데 최양업 신부의 숨결을 찾아서. 이거 뭡니까?
1: 네, 이거는 신부님에 대해서 책으로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순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양업 신부님과 관련 있는 성지 네 곳을 간략하게 소개해놓은 꼭지입니다.
0: 걸으신 길만 하면 그냥 대한민국일 거예요.
1: 대한민국을 넘어섭니다. 황해도까지 가셨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한반도.
1: 라고. 황해도부터 경상도까지.
0: 그러니까요. 네. 성지는 뭐 다락골, 베티, 베론, 수리산 이렇게 있을 거고
1: 네.
0: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마카오 유학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죠?
1: 네. 막 그랬네요. 네. 유학을 마치고 이제 부제품을 받기 2년 전부터 신부님 국내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시작했는데 무려 8년이 걸렸고요. 6번에 걸친 시도 끝에 비로소 조선 땅을 다시 밟습니다. 진짜 그 사이에 부제품도 받았고 사제품도 해외에서 결국에는 받으셨고 딱 돌아왔을 때가 처음 유학 떠날 때부터 계산하면은 13년 걸린
0: 네, 13년
1: 귀국길이었습니다.
0: 2주의 책이 지금 한 14년 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1: 시작할 때 떠나서 이제 지금 돌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0: 그러니까요.
1: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와. 근데 거기서부터가 백미, 그러니까 진짜 그 재미랄까요? 읽는 사람의 어떤 읽는 재미.
1: 그쵸, 그리고 돌아오시고부터가 시작이죠.
0: 또 기도하게 되는 마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2년 동안 매년 9,000리 그러니까 거의 3,000km 가까운 거리를 다니셨습니다.
1: 7,000리를 넘게 다녔다 보통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예. 맞아요. 3,000km가 넘는 거리를 매년 해마다 걸은 거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9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35,000km를 걸어 다닌 거죠.
0: 35,000km.
1: 네.
0: 제가 풀코스 두 번 했으니까 42.19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와. 그리고 운전한다고 생각해도
1: 그렇죠.
0: 50km라고 하면은
1: 그거 시내에서 하면은 집에 가서 뻗어야 돼요. 힘들어서.
0: 아니 졸음쉼터도 가야 되고.
1: 그렇죠. 네.
0: 휴게소도 들러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예.
1: 제가 실제로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최양업 신부의 숨결을 찾아서 그 성지 소개 코너에다가 사진을 좀 찍어서 싣고 싶어가지고 직접 도안골 성지, 수리산 성지에는 다녀왔어요. 저랑 또 이제 편집부에 한번 같이 가가지고 번갈아서 운전을 하면서 다녀왔는데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거의 다음 날까지는 뻗어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이고. 네.
1: 금요일에 다녀와서 토요일까지.
0: 아이고.
1: 네. 그랬었는데 당시에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낮에는 미사 드렸던 교우촌, 한 교우촌에서 출발해서 다른 교우촌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녁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우촌에 있는 신자들한테 고해성사 주고 자고 일어나서 미사를 집전하자마자 다시 또 이동. 그 다음 교우촌으로.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그냥.
0: 근데 그때는 바늘도 없어서 봉화지 겸 뭐 이런 거 물집 잡히는 거 터뜨리기도
1: 그렇죠. 신발도 그래봐야 집신 신고 다니셨을
0: 그러니까
1: 건데.
0: 그러니까 집신이기 때문에. 네.
1: 발이 뭐 성했겠습니까?
0: 와.
1: 발도 빠지고 이런 거 부지기셨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발도 빠져보셨어요?
1: 빠져보셨나요?
0: 아니 저는 그 발에 지금 사마귀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지현 수녀님이랑 얘기했는데.
1: 들리기만 해도 정말 아픈데.
0: 아 들린 적이 있으세요?
1: 아 있어요. 있어요. 오. 네, 운동하다가 그런 적이 있는데.
0: 예.
1: 정말 아프거든요. 네. 근데 야. 근데 뭐 발뿐이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고통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었다.
1: 네. 예. 참 신부님이 근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마 하느님의 축복이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편지에 쓰셨는데 본인도 그랬고 선교사 신부님들도 다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중에 가장 건강한 사제라고.
0: 오.
1: 그래서 누구 신부님도 하느님의 은총을 덕에 그래도 저는 건강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오. 편지에 적으셨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오. 정말 그러니까 철인이었나 봐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은총이고. 네. 예.
1: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렇게 바쁘고 힘들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책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신부님이 이 교우들을 진짜 한 분 한 분을 정말 마음을 쏟고 챙겼던 게 신부님의 편지 곳곳에 나옵니다. 관할 구역이 넓을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황해도부터 경상도까지 다니셨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 넓은 데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면서도 중간중간 내가 만났던 신자들 이런 신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편지에 수도 없이 적으세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교인밖에 없는 마을에서 딱 한 사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여성분이었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그분이 나 신부님한테 성사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사를 주고 싶어서 정말 첩보 작전하듯이 스파이 작전하듯이 몰래 잠입해서 고해 성사 주고 성체 영하게 해주고 도망 나왔다 이런 얘기도 네, 책에 실려 있습니다.
0: 그런 얘기를 신부님이 직접 편지에 적으신 거죠?
1: 네, 그렇죠. 본인이 적은 얘기라서 정말 생생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셨는데 이 사건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아마 생생한 기록입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안나라는 여교우였거든요. 관련된 사건을 제가 한번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라는 교우의 이야기는 최영업 신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철저한 외교인 양반 집안에서 자란 그는 외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에게 성사를 줄 사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애타게 기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업 신부는 어떻게든 그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성체를 모시게 해주고 싶었다. 최영업 신부는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다른 교우 한 사람과 안나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의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외교인이었으므로 고해소를 꾸밀 곳과 성체를 안치할 천막을 설치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기회를 살피던 최영업 신부는 함께 간 교우의 도움을 받아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서 고해성사를 위해 그가 성찰한 내용을 담은 쪽지를 넘겨받아 읽은 후 재빨리 안나의 집으로 가 그에게 사죄경을 외고 성체를 모시게 해준 다음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다. 그는 그때 저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이 일을 회고했다.

0: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의 일부를 편집자인 김병수 루체로가 읽었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네요.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네. 양들이 있어 나는 숨었네. 양들이 있어 나는 겨우 빠져나왔네. 양들이 있어 나는 최고로 감사했네.
1: 네.
0: 양들이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신 분입니다.
1: 네, 저도 이런 에피소드들을 또 읽고 편집하고 하면서 이 제목을 좀 떠올리게 되었고, 네, 이 신부님이 한 해 만난 신자 수가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세를 줬다고 기록한 숫자만 해도요. 단순히 사목 순방만 한 게 아니고 또 순교자들 행적 조사해서 기록해서 WG님한테 건네드리기도 해야 되지, 또 그 보고서도 써야 되지, 신학생들도 교육해야 되지, 이렇게 다른 업무들까지도 맡아보셨는데도 이렇게까지 신자들을 일일이 챙기신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0: 40세 젊은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신 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예, 당연한 일입니다. 예.
1: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12년 동안 살면
0: 그러니까요.
1: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최영업 신부님의 일생을 꼼꼼하게 책의 2장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마음으로 느끼고 했던 이런 것들이 곧 신부님의 선교 영성, 순교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남기신 여러 업적들도 있고 또 저작물들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분 삶에서 쏙쏙 건져내서 그 의의를 함께 살펴봅니다.
0: 네, 최양업 신부님이 작사 작곡도 하셨더라고요.
1: 와. 천주가사, 네,
0: 그러니까요.
1: 네, 이런 것들 지으셨죠. 네.
0: 궁금하신 분은 천주가사, 네. 네, 이런 부분도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네. 마지막 4장, 신부님의 십옥시성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네. 그 과정을 직접 함께하셨던 저자인 류한영 신부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장이죠.
1: 네, 맞습니다. 그 십옥시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일반 신자들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또 신부님의 십옥시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예. 자, 오늘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였습니다.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체로와 함께했고요. 네. 신청곡과 함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우리 2주의 책 가족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 최영업 신부님의 마음을 책으로 느끼면서 예수 성심성월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여름이니까 네, 더위 조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신청곡은요, 노랫말이 최영업 신부님의 영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명으로 하겠습니다.
0: 예, 사명, 류선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체프 김병수 루체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류선영의 목소리로 사명 들으셨어요. 김병수 루제로의 신청곡이었죠. 그리고 인호주사의 아버지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활성서사의 영성서적 만났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할 수 있는 책 여러분께 방송 끝날 때까지 신청해 주시면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 바오로 딸스도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그길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7: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8: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7: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8: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7: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9: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7: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Thank you.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